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순종은 억지로 지는 멍에가 아니죠. 은혜 안에서 걷는 기쁨의 길이 될 겁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자연스럽게 태양을 향하듯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주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말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는 해야 할 선을 즐거이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작은 선택 속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그 자유는 삶 속에 하늘의 향기처럼 조용히 번져나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오늘 6월 2일 화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우리의 걷는 그 길이 복된 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6월이 화요일 아침 사랑의 뜨란 일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연스럽다라는 거,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려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오늘 또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자유입니다. 눈치채셨죠? 네, 자유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6181번님께서도 오늘 출첵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귀한 말이라는 최미 사모님의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100마디 말보다 못하는 것은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1595번님 태풍 영향으로 날이 좀 흐리지만 그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진정한 자유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도 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네,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95번님은 진정한 자유자 맞으시죠? 네. 아멘. 네. 들립니다. 네. 우리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4420번님은 위대한 이야기 신청합니다. 라고요. 8월에 우리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제주도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유, 좋은 일정 잘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요. 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달에 드리지 못한 만두 세트를 저희가 세 분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양이 줄었죠? 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었어요. 귀한 또 만두 세트 세 분 추첨할 예정이니까요. 자유라는 두 글자와 함께 만두 저요라고 손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의 신청곡 최미사모의 가장 귀한 말.

가장 귀한 말 최미사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들어가 중 여러분들과 자유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진정한 자유,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 네모, 빈칸 채워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고요. 우리 0114번님께서 김홍섭님이신데 그냥 주소만 남겨주셨어요. 보통 주소 남겨주시는 분은 이 선물 당첨되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0114번님. 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당첨이 되셔서 저희 사태 시간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929번님께서도 샬롬 주말에 자유 부인을 꿈꾸며 평일 육아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친정 엄마에게요. 딸을 맡기고 남편이랑 같이 부부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 보낼 생각에 기대가 되네요.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부부학교 갈 생각에 참 설레입니다. 아직 화요일이지만 토요일이 기다려지네요. 라고요. 아우, 아직 막 깨가 쏟아지네요. 그죠? 이 깨소금 고소한 냄새가 여기 스튜디오까지, 네, 아우, 옵니다. 지금. 8929번님, 이렇게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예쁘게 또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그죠? 지금은 육아 중이긴 하지만, 주말에 친정 엄마에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맡기고, 부부학교에 남편과 같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같이 데이트할 생각에 지금부터 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다녀오시고요. 부부학교 다녀온 소감도 나중에 다녀오셔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유라는 두 글자와 함께 또 특별히 만두를 저희가 세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의 신청곡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나눌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2042번님 아멘 하셨고요. 7201번님께서요. 자유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힘이 있고 생기와 생명이 있습니다. 항상 만주 선물 감사해요. 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항상 자유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7364번님은 새싹분이시네요. 자유를 지혜롭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자유가 있도록 해야겠지요. 라고요. 우리 가족한테 제가 만두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부탁합니다. 라고요. 또 믿음의 가정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 용기 내셔서 들어오셨어요. 그죠? 와, 첫 문자인데도 아주 길게, 네, 신청곡까지. 아유, 야무지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446번님, 샬롬, 하나님의 은혜 신청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거, 모든 삶, 은혜로 살아왔고요. 남은 인생도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66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만두 만나겠어요, 피디님. 사랑합니다. 라고요. 요런 멘트가 참 애매해요. 그죠? 만두 참 만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직접적으로 대놓고 주세요라는 건 아닌데, 은근히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아, 1595번님,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나를 건지신 주님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3178번님, 남편이 퇴직하고요. 재취업하고자 30여 년 만에 다시 양복을 입고 오늘 10시에 면접 보러 갔어요. 괜히 짠하기도 하지만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박수 보내드릴게요. 퇴직을 하시고 재취업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30년 만에 다시 양복을 입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또한번 도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면접 잘 보고 오실 거라 믿고요.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유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012번님은 피디님 4월 달에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오늘은 저희 자매 4명이서 부산에서 1박 2일을 보내려고 부산 가는 이 버스 안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만큼 자유한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임재 부탁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고요. 만두,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 사모님께 드리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네, 또 보내주셨네요. 아유, 오늘 부산에 자매 네 분이서 1박 2일 코스로 다녀오시는데요. 정말 쉼이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유 출첵과 함께 만두도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께 드려야 될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736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김명식 송미의 믿음의 가정.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305번님이세요. 샬롬, 작년 8월 20일. 며느리 자궁 내막증이라 시험관 아기 준비한다고요. 아마 식사권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삼계탕을 주셔서요. 우리 며느리 아들 잘 먹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했던 시험관 아기가 한 번에 성공해서요. 지난 20일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은 복되도다 신청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작년 8월 22일 날 시험관 아기를 준비한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선물이 당첨이 되셨나 봐요. 아, 그래서 며느님, 그리고 아드님도 맛있게 드시고요. 한 번에 사실 시험관 아기가 제가 주변에 듣기로도 한 번만에 되는 게 어렵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에 성공을 하셨고 지난 5월 22일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요. 저도 같이 기쁘네요. 나의 삶은 복되도다 신청하셨는데 이 곡은 일부 첫 곡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강찬 목사님의 찬양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오프닝 첫 곡으로 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시면은요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쁜 소식까지 전해주셔서 저 이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도할게요. 대전에서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대전입니다라고요. 우리 6130번님, 대전도 흐리네요. 포항은 비가 온다고 하죠. 대전의 사고로 마음 참 착잡합니다. 두 아들 학교로 유치원 보내고 자유함 잠깐 누려봅니다. 일상이 참 바쁘네요. 행복한 만두로 우리 가족들 웃게 할것 같습니다. 만두로 아이들 저녁 메뉴가 생각이 나네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쵸. 대전에도 사건 사고가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더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느님의 위로와 또 빠른 회복이 있기를 저희도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전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12번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자유롭게 떠나는 인생 여행, 유별나게 멋진 인생 여행을 맛있는 만두의 맛을 보고 싶어요. 라고요. 주세용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말 받으시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178번님 그리고 7364번님 두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만두 세트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잠시 후에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들으신 후에 한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낭독이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들으시면서 아 우리 집에 꼭 만두를 먹어야 되겠다. 만두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욕심내셔도 좋습니다. 만두 저요라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죠.
1: 6월 2일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시편 25편 12절 말씀.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뿌리 깊은 의식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염려의 죄악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쉼을 얻네. 시편 25편 13절.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드루바의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힘찬 화요일 보내세요. 사태재계 정인수 PD님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미리 묵상하고 다시 복습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아, 옵스와드 샌번스 목사님 요 책을 받으신 우리 1595번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피난처 예수도 신청했답니다. 라고 잘하셨습니다. 자, 한 분 더 뽑았어요. 만두 받으실 분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485번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0485번님도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랑의 드란 1부 끝곡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소리 상점의 잔향 함께합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찬송가의 교실로 돌아올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

0: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인물에 대해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그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바로 가인, 아벨, 그 후에 누구냐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제 아담을 위로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피 흘림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도 귀찮아서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그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바꿔서 양의 첫 새끼와 희생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

내 것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아벨은 비록 가인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오늘 아벨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벨을 공부하면서, 아, 우리는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이게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2017년도에 아주 그 전 재산 몽땅 이렇게 날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파지수 썼는데 파지를 줍고 처음에 팔았는데 25,000원이 생겼어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5,000원씩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그때 그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을 주셨어요. 북동방송은 제가 버스 하면서 아니면 차를 몰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많이 나올 적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첫 시간 무조건 극동방송을 틀고 오거든요. 극동방송은 제 채널 넘버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지금 일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그 부분에 한 일원이 되는 걸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내

0: 하세요.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명줄을 태워주십시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드라 매주 화요일 이브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한 집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굉장히 외로워 보이십니다.
1: 어색하네요.
0: 그죠. 교실 외치시는데 너무 네. 목소리가
1: 좀 크게 할 걸.
0: 그 목소리가 사실

0: 외롭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1: 삶이 외롭네요.
0: 아니 삶 자체는 외롭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가 않은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역시 접근 방법이 다르시네요. 네.
0: 아니 왜 외롭나 했더니 네. 여기 지금 빈자리가 있어요. 옆에 네. 권민혜 집사님. 네.
1: 미국 가셨어요. 오늘 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아무튼 개인 일정이 있으시다라고 들어가지고
1: 원래는 방송하고 가시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버스 시간이 10시 20분? 하여튼 네. 뭐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맞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 갑자기 이렇게 뭐 누구를 하려니까 없더라고요. 뭐 그렇죠. 할 만한 분이.
0: 네네. 오늘 저와 집사님 둘이서 해야 됩니다.
1: 뭐 피디님 오늘 솔로죠 뭐.
0: 네. 아 왜 그러세요?
1: 여러분
0: 진짜?
1: 기대하세요.
0: 사고까지는 안 낼게요 제가. 네,
1: 알겠습니다.
0: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이? 조금 썰렁한데요? 라고 1595번님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권민희 집사님의 빈자리가 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 오시면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시는 분이 많다고 네. 저희가 꼭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육안의 81번님도 찬양사역자님 반갑습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찬송가 교실에 있어서 화요일에 참 즐겁습니다. 와 미쿠 가셨어요. 뭐 그렇게 긴 일정은 아닌데 아마 또 그죠 회사 일로 다녀가신 것 같아요. 네, 잘 또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순간 어떻게 지난주 우리 집사님 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음악회도 아니고 예,
1: 성악 배우시는 분들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인데 네. 15회 차였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행복했어요.
0: 네.
1: 가르치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몇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1: 이번에는 12팀 했고요. 한 팀만 단체고 한 11명은 이제 개인이시고
0: 네네.
1: 솔로 두 곡씩 다 부르셨죠.
0: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 집사님께 배우고 있는 제자들인 거죠?
1: 그렇죠.
0: 오.
1: 한국 가곡 한 곡, 외국 곡 한 곡 보통 이렇게 합니다.
0: 와.
1: 수준들이 좀 높으세요.
0: 그러시네요. 네. 아니 그렇게도 두 곡씩 준비하시고 12팀이 출연하셨다라는 게
1: 네.
0: 그분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하는 과정은 좀 힘들다 하고
0: 네.
1: 또 결국에는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안 하시려고 끝까지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노래하는 삶이나 이렇게 연주하는 삶들은
0: 네.
1: 필수로 무대 연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잘해가지고는 암만 잘한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에서 나가서
0: 네네.
1: 잘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1: 무대 경험 삼아 저는 연주 수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0: 네네.
1: 실패도 해도 되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
0: 그럼요.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두세 번의 어떤 그런 개인 연주를 통해서 이제 솔로가 되는 겁니다.
0: 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1: 그럼요.
0: 네.
1: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0: 네네.
1: 어떤 분들은 뭐 선생님 내년에 좀 더 배우고 잘하면 할게요. 막 이러는데 그런 분 치고 내년까지 있는 분이 못 봤습니다.
0: 아니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 전도회 보면은
1: 네.
0: 아 제가 이거 끊고 이거 하고 교회 나갈게요.
1: 아 그렇지 그런 거.
0: 그러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 없거든요.
1: 거의 없죠.
0: 네.
1: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내년도 부족한데요.
0: 그럼요.
1: 내후년인들.
0: 네네.
1: 뭐, 조수미로 뭐 갑자기 선생님 조수미 선생님처럼 되겠나 안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악기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고.
0: 네.
1: 크리스찬들은
0: 네.
1: 또 행복하게 노래 배우는 과정에서 수업처럼 커리큘럼에 들어가줘야 되는 게 연주 수업입니다. 그래서 정기 연주회도 하고 연말에는 이제 또 크로스오버한 곡들이나 가벼운 곡들로 해서 또 한 곡 정도 또 사람들 앞에서 같이 연주합니다.
0: 네네 네. 그래요.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네네
1: 그럼요.
0: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찬송가 들고 와 주셨는데. 숫자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 일부러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네. 우리가 지난주도 477, 478,
0: 맞아요.
1: 487장까지 했고요. 제 기억에 이제 500장 쪽으로 오다가 이거 넘어가도 되는데 5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딱 잡혔습니다.
0: 네네, 500.
1: 네.
0: 와, 오늘은 찬송가 500장입니다.
1: 네.
0: 저 이 찬양 압니다.
1: 다 알죠.
0: 다 알죠.
1: 아실 만한 분 다 아는데
0: 네.
1: 교회에서 많이 요즘에 불려지지 않아서 일단 꺼냈고요. 오늘은 이 곡 가지고 보컬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그래서
0: 네. 발성과
1: 네네,
0: 함께
1: 그렇죠.
0: 네네네. 오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좀 약간 전도할 때
1: 그렇죠.
0: 그쵸?

0: 영혼을 구원하는.
1: 극동방송하고도 조금 주제가 좀
0: 맞습니다.
1: 잘 맞는.
0: 맞습니다. 네. 온 세상 위하여. 저희 극동방송 주제곡이 있습니다. 온
1: 그래요.
0: 세상 위하여.
1: 온 세상 맞네. 그쵸?
0: 주복음 전하리. 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1: 이것도 전도가 주제거든요.
0: 네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 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 건너.
1: 그래요?
0: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1: 예전에?
0: 예전에.
1: 예전에 258장이었다더라고요.
0: 맞아요. 물
1: 찾아보니까.
0: 건너 생명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 와.
0: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1: 문자 남겨주세요,
0: 네,
1: 여러분.
0: 물 건너가
1: 저는
0: 예전이지
1: 기억이 안 나요,
0: 않나요?
1: 사실은.
0: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물 건너로 저는 좀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볼 예정이고요. 많이들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어떤 곡인지 합창으로 준비했거든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 먼저 듣고 오시죠.

0: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 합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곡이 통일찬송 시절에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피디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딱 받았을 때. 네. 아, 수상구조사분들 주제곡? 물에 빠진 분이 건져야 되니까.
1: 네네.
0: 그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또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고, 잘 알고 계신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곡을 부를 때면은 또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됐든, 그죠?
1: 역시 PD님 따르시네.
0: 다들 있을 겁니다. 아, 집사님도 있지 않으신가요?
1: 제가
0: 주변에?
1: 아무도 생각이 안 났어요.
0: 생각이 안 났어요?
1: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말씀하니까.
0: 생각이 나죠. 네. 내가 물 생명줄을 던져서 지금 건져 올려야 될 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찬송가 500장이니까요. 네, 펼쳐 놓으시고 같이 또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사님께서 좀 발성에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1: 네,
0: 맞죠?
1: 할까요?
0: 네,
1: 발성.
0: 발성해보죠. 네. 둘이지만. 네.
1: 뭐 어때요?
0: 네.
1: 자, 발성 오늘 이제 후렴부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 오늘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 유지입니다. 공간을 유지한다. 이건 뭐냐면 호흡 마시면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이렇게 하면 공간이 넓어진 상태로 뭐 생명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게 쑥 꺼진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면
0: 풍선에 바람이
1: 그렇죠.
0: 빠지듯이. 네.
1: 그러면 그 꺼진 상태의 압력 약한 소리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훈련으로 이 공간을 뭐 생명줄 건져 이렇게 버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컬 공부할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공간을 유지하고 그목 주변에도 그렇고 전체 공간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내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요.
0: 그쵸. 코어 힘이 좀 있어야 될것 같기도
1: 아니 그런
0: 하고요.
1: 게 아니고 호흡을 마신 상태로 다리 들기 한다든지 푸시업 한다든지 플랭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키우도록 훈련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벤치프레스도 마신 상태로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마신 상태로 공간이 팽창된 상태로 벤치프레스 뭐 5개씩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도 해봤거든요. 이런 힘이 좋아져야 이런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운동이랑 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1: 그래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하면 되니까 오늘 IAEO를 한번 해볼 텐데요.
0: 네.
1: 위의 소리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피아노 소리 한번 넣어주십시오. 이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AEO 천천히 할 건데 끝에 우까지 어떤 팽창돼 있었던 처음에 팽창됐었던 공간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0: 네.
1: 한번 해보세요. 시작. IAEO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해되죠? 공간을
0: 네.
1: 유지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딱 끊어주는 겁니다. 그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이렇게 못해지는 겁니다.
0: 그 처음에 호흡을 좀 이렇게 깊이 들이마셔야 될것 같은데요? 공기를?
1: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안 하게 되면
0: 네.
1: 뒤소리가 막 약해지고 흔들리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아, 나 힘이 약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0: 네.
1: 이런 반복 훈련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한번
0: 네.
1: 해볼까요? 더 올라갈까요? 아예요. 다 같이 시작. 한번 더. 공간 넓히고. 이렇게 버틸라고 하는 연습이 꽤 노래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0: 근데 이게 고음이랑 버티는 게 같이 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네.
1: 아, 저음은 쉽습니다.
0: 네네.
1: 저음역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음역대 얘기하고 싶은 건데
0: 네.
1: 그러한 뭐내 영혼 평안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

0: 끝소리에 대한 이제 좋은 압력감, 소리 질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1: 하다가 목소리가 갈라지는 원인은 뭘까요?
0: 훈련 부족이죠.
1: 아,
0: 이거는 훈련해야 됩니다.
1: 네.
0: PD님도 음색 되게 좋은 날인데도 안 버텨지죠, 그죠? 그러니까 성대를 좀 낮추고 접지한 상태로 호흡은 깊게 마셨는데 이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말이 쉬운 거죠. 읍소리.
1: 네,
0: 맞죠?
1: 어려워요, 어려워요.
0: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그 소리를 첫 소리나 마지막 소리나 똑같이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이크가 계속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1: 자, 잘또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좀잘 보컬 저희가 이제 발성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는 분들 어디가 좀 어려우신지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물 건너, 네, 물 위에 생명줄 건져라. 이찬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발성 연습을 한 거죠.
0: 그렇죠. 이 곡뿐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곡들을 잘 부르기 위한 이제 보컬 연습은 무언가,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노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저희는 사실 방송할 때그 발성은 입 모양을 크게 벌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신 공기를 최대한 다 빼는 거. 예. 천천히. 예.
0: 빼내되 끝소리까지 첫 소리인 게 느껴지게.
1: 그쵸. 이게 음이
0: 이게
1: 떨어지면 안
0: 굉장히
1: 되죠.
0: 중요합니다.
1: 떨어지면 안 되죠. 예.
0: 헐떡거리면서 끝나버린다든지 음색이 많이 바뀐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좀 평탄하게 같은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음이 건조하면 평탄하게 그 고르게 가는 게
0: 그러면
1: 어렵더라고요.
0: 혼자 연습할 때이 횡격막 주변으로 그 갈비뼈 제끝 부분 쪽에 손을 댄 다음에 팽창을 시켜요. 일단 호흡하죠.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아예이요 하는데 이 팽창됐던 그 공간이 끝까지 좀 유지되도록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1: 근데 저희의 발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공기를 최대한 서서히 빼면서 이제 그런 발성을 연습을
0: 노래하고 아무
1: 했었거든요.
0: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1: 그렇죠. 맞아요.
0: PD님 쪽은
1: 맞아요.
0: 이제 그냥 스피치 발성 쪽이고
1: 맞아요. 맞아요.
0: 노래는 생각보다 첫 소리나 마지막 소리나 아주 튼튼하게 내야 될 때가 많거든요. 특히
1: 맞습니다.
0: 고음에서.
1: 저희는 그래서 어깨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벽을 짓거나 엎드려서
0: 맞아요.
1: 어깨를 고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0: 어깨 움직이면 안
1: 안
0: 돼요.
1: 된다고 들었어요.
0: 똑같아요, 그런 거는.
1: 그쵸?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 보컬 배운다는 거는 기본이 탄탄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0: 그럼요. 개념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야 50대, 60대, 70대까지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분의 최고령은 45년생이시니까 80 이제 많이 넘으셨잖아요. 그래도 노래 잘하십니다. 고음도 잘 내고.
1: 좋습니다. 자, 오늘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찬 함께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다들 이 곡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또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곡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0: 네, 미국 분이신데요. 에드윈 스미스 어퍼드라는 분이 사역자이시기도 하고 강연자, 전도자, 또 음악가로 이렇게 침례교단 쪽에 이렇게 분이신데요. 예전 분이시죠. 1851년생이시니까 예전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작사 작곡을 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바닷가 그 비치 그뭐 낸테스키 비치에 있는 인명 구조 훈련소에 방문해 가지고 그 장면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명줄 던지는 그 구조줄 라이프라인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러한 생명줄 여러 번 던져서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조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15분 만에 가사하고 이렇게 가락을 다 만드셨다. 15분 만에.
1: 영감을
0: 보통
1: 받으셨네요.
0: 왜 가요도 그렇잖아요. 금방 만들어진
1: 맞아요.
0: 곡들이 히트하는.
1: 명곡이 되죠.
0: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258장으로 또 지금은 500장으로 자리 잡은 곡입니다. 많이 불려져도 되는데 아마 내용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쵸. 그래서 아마 사실은 전도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이거 그래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부르고 있어야 하는 교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0: 그럴 수
1: 듭니다.
0: 있죠.
1: 오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500장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나와 있는데, 1, 2절을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요. 3, 4절은 제가 읽을게요.
0: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0: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2절,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1: 네, 3절입니다.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아멘.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좀 구조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급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던지는 것은 우리이고, 그것을 닿게 하시고 뭔가 그런
1: 끌어올리시는 분,
0: 결론을 만드실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던지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쵸. 참 문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네. 생명줄조차도 던지지 않으니까.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아, 내가 좀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0: 그래요.
1: 네.
0: 자, 두 마디씩 부르겠습니다.

0: 이런 곡입니다.
1: 네. 이 곡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네, 같이
0: 네네.
1: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포인트는 오늘의 포인트는 어쨌든 공간 유지입니다.
1: 네.
0: 처음에 공기 마실 때목 후두 공간, 그 다음에 체스트 쪽에 공간, 이쪽 공간까지 넓힌 상태로 끝까지 유지한다. 공간을 유지한다가 중요합니다.
1: 네.
0: 물론 자연스러운 건 이게 수축되는데 그걸 이제 역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보컬 공부니까
1: 네.
0: 끝까지 한번 버틸라고 배힘딱 주고 버티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0: 아멘. 호흡이
1: 힘들었죠?
0: 뒤로 갈수록 힘드네요.
1: 아, 힘든 곡이죠. 사실
0: 네.
1: 조금 음이 높은 상태로 두 마디 연달아 가지고 부른다는 게좀 힘든데 그냥
0: 네.
1: 한번 훈련 삼아 해봤습니다. 이거는 할수 있는 분들 이렇게 연습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0: 좋습니다. 네. 어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따라 같이 불러보고 계시는 분들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3절.
1: 좋아요.
0: 네.

0: 고생하시네요.
1: 힘듭니다 지금. 우리 권민일사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니 진짜.
0: 잘하셨어요.
1: 정말 힘드네요.
0: 예. 고음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써야 될 때는 또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목의 어떤 힘으로는 방금처럼 데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고음을 이제 목으로만 쓰게 되면 이 아주 약한 성대 부분이 이제 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호흡하고 아래쪽에 강하게 버티는 힘으로 몸에 열나게 하고 땀 나는 게 낫지. 목이 이제 순간적으로
1: 몸에 너무 땀이 많이 나는데요.
0: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수들은 뭐 항상 옷을 많이 갈아입잖아요. 몸 쓰는 게 좋지. 아예 목이 가버린다든지 갈라지면 어쨌든 좋은 음악을 못 보여주니까.
1: 네네.
0: 방금 이제 느껴지죠.
1: 그렇죠? 지금 이마에 땀이 지금. 진짜 이게 운동이 되네요.
0: 그럼요.
1: 네.
0: 기분 좋은 호르몬도 나와요. 뭔가 고음 연습할 때.
1: 네네.
0: 확 시원하게 질러내니까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발성적으로 정확하게 또 고음을 막 질러낼 때 좋은 기분 좋은 느낌도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보니까 다들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너무 조용한데요 지금.
0: 너무 어렵나?
1: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1: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제가 지금 허덕이고 있네요. 지금 지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 잘 따라하고 있어요라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네네. 퀴즈는 찬송가 500장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오늘 제목은 물 위에 땡땡땡 던지어라 라는 찬양이잖아요. 물 위에 땡땡땡 던지어라. 세 글자입니다. 보기가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1번 물 위에 동아줄 던지어라. 2번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3번 물 위에 빨랫줄 던지어라. 다 줄이긴 줄인데 동아줄, 생명줄, 빨랫줄입니다. 네, 무엇을 던져야 될까요?
0: 세 개 다 던져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잡아서 올라오면 되니까.
0: 그런데 그렇죠? 네. 이 제목은 생명... 아니죠.
1: 네.
0: 얘기하면 되죠.
1: 정답은 이겁니다. 네. 1번 동아줄.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1번 동아줄. 뭐 생명줄일 수도 있고요.
0: 네.
1: 동아줄일 수도 있죠. 네. 빨래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손에 땀을 쥐고 피디님 언제... 손에 왜 땀을 쥐고
0: 너무 고생하...
1: 감사합니다. 네, 정답도 보내주고 계세요. 6번에 82번님도 땡땡땡입니다 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물 위에 땡땡땡 던지어라 찬양 500장이었습니다. 정답들 잘 보내주고 계시고요. 와, 한국적으로는 봤을 때 이것이 더 어울리는데요. 라고 159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물 위에 1번 동아줄 던지어라, 2번 생명줄 던지어라, 3번 빨랫줄 던지어라.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발표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몇 번이죠? 정답은?
1: 2번입니다. 맞죠?
0: 2번이었습니다.
1: 생명줄.
0: 생명줄이 정답이었어요. 2번 생명줄입니다라고요. 네, 오늘 찬양 찬송가 교실

0: 덕분에 찬양하며 생명줄 든든히 붙잡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피디님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참 그려지네요.
1: 어쩔 줄.
0: 난 아무나 데리고 아무나 데리고 했을 것 같은데 독박 수업을 피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틀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029번님 생명줄 잡을 마음으로 네,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1838번님께서도요. 찬양을 정확하고 힘있게 알려주시는 집사님과 피디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따라해보면서 찬양대와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아, 찬양대 할 때.
1: 할 때,
0: 옛날에 청년부 시절 성경책에 붙어있는 찬송가를 보니 제목이 물 건너, 그죠? 물
1: 그렇죠.
0: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생명줄 잡고 계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느낍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 생명줄 던지시고요. 생명줄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찬송가 교실 오늘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불러보고 배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찬환 집사님, 오늘 귀한 말씀과 찬양까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들아,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육아나 82번님은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모두 자기 뜻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투정을 부리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일이란 것이 모두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한 것이 액면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라고 기도하는 내 뜻과 응답하시는 주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거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너희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조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조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응답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원어의 뜻은 철저하게 분리하다, 반대하다, 주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리에서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이 되고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고 맙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 어느 고등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무슨 일로 왔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요. S를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교무실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야? 너는 방금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S라고 발음했다. 너는 영어에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아주 훌륭한 발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자신을 의심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 그것은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뜻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얍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난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절망과 시리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붙잡은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새려한다, 나를 놓아라. 그러자 야곱은 대답합니다. 못 놓습니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0: 목숨을 건 씨름 끝에 야곱은 환도뼈를 다치는 평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코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뜻보다 천만 배 크고 높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각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고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의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얼마 전 건축물이 잘 유지되고 앞으로 계속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하시는 건축 검사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물을 검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째, 구조를 검사해요. 기초와 뼈대가 바로 서 있는 튼튼한 건물인지를 봅니다. 둘째는 수분 검사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물이 새거나 스며들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단열 검사예요. 안과 밖을 잘 구분해야 건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관을 검사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건물의 구조보다 먼저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구조는 말씀과 기도이겠지요. 말씀 위에 삶이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분 관리는 죄와 유혹을 살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온 죄가 영혼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단열은 세상과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직분, 사역의 열매, 신앙의 경력이겠지요. 직분과 사역의 열매, 신앙의 경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나중 문제이지요.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기초가 무너진 건물은 위험하듯이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그리고 기도로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겉모습보다 중심을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또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0: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죄와 유혹을 이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대한민국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함께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니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견고하는 그렇게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형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매,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더더욱 하나님께 열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21번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교회 은퇴 권사님께서 밭에서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져 오늘 수술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함께 해주세요.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낙상사고 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교회에도 나이가 많으신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 또 집사님들 계신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네, 큰 병보다 넘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1: 예예, 예, 네. 그렇죠. 예, 저희 교회도 최근에 장례를 치렀는데 이게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네. 예, 그로 인하여 참 어려운 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연 6321번님, 은퇴 권사님께서는 일어나시고 또한 건강하시고 강건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저도 또 우리 사모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도 평안하고 든든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서 팔이 부러지셔서 오늘 긴급하게 수술하게 되십니다. 밭에서 애쓰고 힘쓰며 일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만나셨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멘. 수술한 모든 부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러진 뼈마디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의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 더하셔서 하나님 주치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신속 정확한 수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로 잠시 고난 역경 당하게 되셨사오나 실망 낙심치 않도록 살펴 주옵시며, 아멘, 이 어려운 상황이 나중에 더 찬양 찬미의 제목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붙드셨다 인도하셨다 고백하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속한 교회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낙상사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운 사고 만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날마다 날마다 평안 강건 굳건함으로 천국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에 기쁨의 복락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평안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권사님 속히 쾌유하시기를 또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175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10년 전 개척된 교회가 올해 갈등으로 인해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참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실까요?
1: 예, 정말로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안타깝습니다만, 네, 이 기도 제목도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0: 네,
1: 예, 개척하시느라 얼마나 눈물과 또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세워 가셨겠습니까?
0: 네.
1: 그런데 그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그 갈등이 큰 불길이 되어 갈라지고 또 다투는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참 악한 영이 이와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구나, 극성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저도 또 목회를 감당하고 또 사모님도 교회를 섬기시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이 기도 제목은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0: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등이 발생하여 성도들이 떠나는 이탈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개척된 교회 얼마나 눈물로 또 얼마나 섬김으로 수고로 그와 같이 세우셨겠습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받은 교회입니다. 주님, 이 갈등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더 이상 기승부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든든한 교회, 평안한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반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더 생각해보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반목이 화해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었사오나 추후에는, 종래에는 더 기쁜 복된 기도의 제목들, 갈등이 해결되어 더 부흥된 그러한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사연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1758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마음 헤아려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속히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축복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618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휴학 중인데 이번에 두달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동양인은 혼자여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달 인턴 기간 동안 인정받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을 읽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계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회사를 인턴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학원 유학 중이라 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문화권도 다른데 또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 참 많이 두렵고 떨리리라 생각됩니다. 인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주셔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성 얻고 취업까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딸 대학원에 진학하여 유학 중에 있습니다. 그먼 땅에서 그러나 자신의 꿈과 소망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달 인턴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 여건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가운데 그러나 부담감도 있고 염려도 있겠사오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특별히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은 물론 총명도 더하여 주옵시며, 실력과 능력도 겸비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양인이 혼자라 또 한국 어쩌면 대표가 된 상황에서 더 많은 부담감과 염려 있겠사오나, 그러나 이 모든 걸잘 이겨내고 오히려 성실, 충실하다고 하는 좋은 칭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인턴을 마치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도 있사오니 공부하는 모든 환경도 주장하여 주셔서 일과 또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을 위해 6182번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였사오니 좋은 소식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이 견고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은혜의 가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귀한 따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실력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634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 주 토요일에 응급실도 갔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따님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

0: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관절이 아파서 다리가 붓고 또 응급실도 갈 만큼이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여 다리가 튼튼해져서 교회로 가는 다리,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1: 예. 제가 어머님의 병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머님 무릎 관절이 아픈 가운데 계십니다. 양쪽 다리도 퉁퉁 부은 상황을 또한 겪고 계십니다. 심각하여 또 어려워 토요일에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어머니의 병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퉁퉁 부은 것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고 붓기 속히 빠지고 하지정맥도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한마디로도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사연을 보내고 함께 더불어 기도를 부탁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강건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신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머니 또 다른 아픈 부위가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다스려 주셔서 그 아픔까지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는 그 어떤 아픔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경호원 파수꾼 되어 주옵시며,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승리의 가정, 건강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속히 어머니께서 나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두 아들들 무엇보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가슴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1: 네, 아유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십니다. 예, 두 아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품으려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이렇게 기르려 하시고 또 동행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마음들, 또 부모님의 귀한 마음들, 제가 이 짧은 문자지만 보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놓고 또 기도하고 계시니 그 믿음도 참 신실하다, 견고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사연 보내신 8151번님 위해서, 그리고 두 아드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 믿음의 가정,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물론 성령으로도 뜨겁게 되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 주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두 아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품기를 원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은 물론 그의 삶에도 주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모든 거침이나 눈물이나 한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스올로 내려가는 일도 없게 도와 주옵시며, 시온의 도로를 걸어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생명에 의해 면류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귀한 가정 시온의 대로를 걷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26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대구에 계시는 형님 한 분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주일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 예. 네. 아.

0: 이제 한 분 남았군요.
1: 네.
0: 예, 달리 생각해 보면 한 분 외에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저도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20년을 넘게 기도했었습니다.
1: 네.
0: 또 뜻하지 않은 상황,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믿고 계시고 또 주님 보고 살고 계십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란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이 사인이 이제는 증거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아멘.
0: 주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귀한 가정에 한 분, 우리 형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 이 67번님 사연을 보내실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이 어렵게 싸우나 그러나 성전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을 몸소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주님 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형님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들어 주옵시며 좋은 징조 좋은 계시 분명한 역사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가정이 믿는 가정이요 이제는 모든 가정이 주님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빌고 싸워나오니 모든 연약한 것들은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가로막힌 것들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형님 마음의 빗장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지금부터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머자나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2: 아멘.
1: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56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저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심에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생 자녀들이 진로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열매를 맺음을 늘 명심하고 오늘도 성실히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길이 평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께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셨지요.
1: 예예. 예. 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 제가 이걸 보니까 저희 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예, 저희 아들도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뭐 환경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번 중간고사에 이제 원하는 성적을 얻지를 못했는데요. 아, 좌절할까 참 부모로서 저도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연자 7566번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제가 미루어 짐작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또 문자를 길게 보내주실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제가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명철 주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진로를 위해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러나 원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 좌절하는 모양도 있고

0: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에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시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여 이와 같이 사연을 보내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 더불어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지혜 명철 총명 지식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그 학업의 진의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공부함을 통하여 인생의 계획도 하나하나 잘 수립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꿈과 소원도 발견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미하지만 보여주시사 이 다음 이 장래 이 미래가 더 밝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학업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사오니 또한 학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길이 평탄하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모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장래에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며 사실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인생의 기초를 쌓는 귀한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를 축복합니다. 380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 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윤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예, 3806번님 암투병 중에도 또 지인되는 이들을 위해 또 구원 얻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1: 아멘.
0: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또 얼마나 불편함이 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쳐질 뿐 아니라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위하여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3806번님 암투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통증으로 증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전이될까 커지지 않을까 그와 같이 또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1: 아멘.
0: 이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른 암 전이되거나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1: 아멘.
0: 수술 없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소하게 신속하게 이 모든 암의 줄기가 뿌리까지 다 소멸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말씀 한 번이면 속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 일어서게 하시고 지금 고침받게 하시며 지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제는 암에 붙들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인을 위하여 특별히 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명을 놓고 기도할 만큼 그의 복음의 열정이 뛰어나다 또한 간절하다 생각됩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806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1: 아멘.
0: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며
1: 아멘.
0: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009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었다가 회복되었는데 이 일로 예상치 못한

0: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과의 갈등으로 고소가 진행됐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시간 이후에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겨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다가 또 보게 된 건데 잘 아시겠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도 많고 수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건진받아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 또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억울함이 또 원통함이 풀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이었다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고소까지 진행되는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는 상황으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 원통함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더하여 주셔서 억울함이 풀려지게 하시고 속상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들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또한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더욱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시며 이제는 시온의 대로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0091번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주님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엄마가 82세이신데 숨이 너무 차고 배가 불러와서 동네 내과에서 CT를 찍었는데 비장이 비대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인을 알기 위해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고 약을 드시고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학병원 예약일도 빨리 당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애타는 시간 중에 있으실까요? 네, 약을 먹고 나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쵸?
1: 예, 정말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질병이어서 속히 그냥 약으로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요즘 또 대학병원 아프신 분이 많아서 예약일이 뭐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중간중간에 또 시간들이 빌고 또 당겨지지 않을까 그와 같이 생각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으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실 때에 우리 친정 어머님 82세 우리 귀한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숨이 찹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CT를 찍었는데 비장이 비대한 그러한 좋지 못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더 자세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상황, 여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약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속히 그 병의 진단 또 병의 근원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각한 병이 아니게 하여 주셔서 약으로 치유되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지금은 당황하는 가운데 또 염려하는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것 아닙니다. 잠시 약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87번님 혹시 당황한 중에 경황이 없는 중에 계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보고 은혜 향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정 어머님 더 이상 아픔

0: 통증, 증세 없이 건강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 지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선거 첫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합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난 100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국민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통일 이후 세워질 북한교회의 모판으로 꼽히는 국내 탈북민 선교회 주도권이 북한 출신 목회자에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씨선교회가 발표한 2026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세워진 탈북민교회 102곳 중 77곳이 사역 중이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목회자 비중이 7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예배당의 82%가 상가임대고 성인 기준 20명 이하가 모이는 교회가 60%에 달하며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자비량 사역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교 통일한국협의회 대표 조기엄 목사는 탈북민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해 150명에서 300명 규모의 중형교회가 탈북민교회를 7년 정도 책임지고 품는 인큐베이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씨선교회 대표 정형신 목사 역시 탈북민교회는 북한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지금부터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한국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전문인 선교회가 전 세계 4개국에서 권역별 선교사 대회를 열고 과거 서류 보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선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선교회 측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과테말라, 한국과 영국을 순회하며 북미와 중남미 등 4개 권역 선교사 9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0: 했습니다. 선교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역 성과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는 네 차례 모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역이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표는 일에 빠져 하나님과 이웃 선교사,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체된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사무총장 역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교회가 되도록 자체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헌금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재정난이 커지는 이 시대에 관성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에 나선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리빌딩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행정 사례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해 후원을 중단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막아야 할 것은 단순한 예산 절약을 넘어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지기적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 담임 목사의 사용 관여를 배제하고 국장 목사와 부장 장로가 전결 처리하도록 재정 권한을 분산했으며 종이주보 제작을 중단해 절약한 연 5천만 원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울광염교회는 예산의 30% 이상을 국내외 선교와 취약계층 돌봄 등 구호 사업에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으며 용인 높은 뜻 하늘교회는 매주 주보의 수입 명세를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북 군산 드림교회 역시 복지 목적 헌금을 20년 넘게 단돈 100원도 경상비로 전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 항목을 실제 사용처별로 세밀하게 구체화했습니다. 토부협회 이사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 재정 리빌딩의 핵심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관성적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복음화율이 1% 미만인 영적 황무지 일본 도쿄의 중심 번화가에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한인 성도들이 연합해 대규모 거리전도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지난달 28일 도쿄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전세계 90여 곳 한인교회와 일본 현지교회 성도 등 총 천여 명이 동참한 연합전도 캠페인 블레싱 재팬을 사흘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350만 명이 이동하는 신주쿠역과 신오쿠보역 일대 약 4제곱킬로미터 지역에 흩어져 정중한 거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활용한 대형 복음 광고를 신주쿠역 맞은편에 전광판 형태로 배치해 미디어 선교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본 땅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역시 광야와 같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며 복음의 당당함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신약학회와 한국기독교교양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고립된 이들을 위한 환대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인간을 노동의 도구로 그린 고대신화와 달리 성경 창세기는 모든 인간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권좌의 영웅을 우상화하는 세상신화와 달리 성경은 진흙구덩이 속에 갇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지전문대 이승문 교수는 고대 회당이 토라 연구와 약자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거점이었다며 교회가 고립된 이들을 다시 관계망 안으로 불러들이는 식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이두희 번역 담당 총무는 디지털 세대를 위해 한 문장을 50글자 이내로 조정하고 장애인 비하 표현을 바꾼 새 한글 성경의 의의를 설명하며 낡은 번역어를 바꾸는 작업

0: 작업이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핵심 자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3도, 평양 29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10mm 안팎이고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1: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의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유골과 함께 꽤 오래된 듯한 종이에 쓰인 편지가 보존돼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병술년 초하룻날 아내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당신은 늘 나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셨나요? 우리같이 어여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속삭이더니 그런즉 없다는 듯이 이제는 왜 안 계시나요?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혹여 보거든 꼭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비록 이미 떠난 남편이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땅속에 묻힐지라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슬픔 때문에 편지를 적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런 절절한 사랑의 편지는 400여 년이 묻혀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듯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있어도 그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배운 것,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설령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경험과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며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급한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없다면 갖고자 하십시오. 신앙의 외형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상이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비극적인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알기 위해 묻고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처럼 막연한 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묻는 것에 답해 주시고 자신은 그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 관계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선한 크리스찬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0: 북한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1: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책을 그동안 세워놓기도 했고요.
0: 네.
1: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탈북민을 발견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걸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북한은 고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감옥과도 같은 삶을 떠나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탈북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마음과 기도해야겠지요.
1: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또 힘겨운 삶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힘으로 북녘 땅에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0: 오늘도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북한의 성령의 변화의 바람이
0: 아멘.
1: 일기를 원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사역자 손경민의 가장 귀한 삶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삶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북녘의 주민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런 기도의 한줄한 줄로 오후 1시 이 시간마다 출석 인사로 나누고 있는데요. 3199님, 북한의 소식을 들으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이렇게 또 누군가가 보내주신 이한 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
1: 네.
0: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872님도 처음 문자 주셨는데,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1: 그리고 부산에서도 새싹 회원 찾아와 주셨어요. 부산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1: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1: 저희가 그래도 출석 인사 가운데 또 선물 나누고
0: 예.
1: 있잖아요.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줄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선정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방금 그두 새싹 회원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우리 412 성도님은 어플로 남겨주셨어요. 100년 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있었던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의 주심에 감사.

0: 하고요. 또 이은혜가 북한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남겨주셨고, 또 군포에서 의정부에서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출석 체크 또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북의 하나 된가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OAP데이 화요일 순서는요.
1: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편 좁혀보는 한편 차이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인 오늘 북한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북한 바로보기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샵 1069번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기도자다.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느 팀이 준비하고 있죠?
1: 더 콜링 워십의 찬양 함께 할게요.
2: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0: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서울은 그냥 흐리기만 한데 비 내리는 지역에 제 목소리가 혹시 너무 크게 들리진 않을지 살짝 염려했지만 여러분의 졸음을 깨우쳐 드렸기를. 자, 오늘도 남북과 언어 차이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네.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하고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네. 북한의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오늘은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요.
0: 아, 맞아요.
1: 잘 꼼꼼히
0: 꼼꼼하게
1: 건성건성은 안 되고요.
0: 네.
1: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답이 들릴 거예요.
0: 사실은 라디오라는 게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하는데 대충 들으시면 오늘은 안 돼요.
1: 맞아요.
0: 건성건성 들으시면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샵 1069번. 오늘 저희가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자, 우리 제주에서 뭐 전주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천에서 목포에서 청주에서 의정부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거 좀 봐요. 아주 건충 맞았어요.
5: 건충 맞아? 뭘 맞았어, 자기야? 총 맞았어?
4: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제 포시라요, 여보. 다 새고 막 찢어지고 이렇게 포장을 건충 맞게 하면 아유.
5: 어? 어, 맞네. 아, 여기 소스 다 샜네. 아, 왜 이렇게 했지?
4: 아니,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 이거 불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아니야, 자기야. 그냥 두자. 되게 바빴나 봐.
4: 아니, 그래도 잘못한 건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5: 아이, 그래도 이거 아내는 괜찮네, 자기야. 그래도 이거 맛있겠는데?
4: 아휴, 그러면 뭐 이번에만 넘어가지요. 아유, 이렇게 건축 맞으면 받는 사람 기분도 안 좋은데 앞으로는 여기서 뭐 시킬 것 같아요.
5: 아유, 우리 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구나. 아유, 내가 먹여줄게. 아,
0: 아니, 뭐를 이렇게 배송을 받았길래 포장을 이렇게 건축 맞게 했을까. 화가 많이 났어요.
1: 끔가다가 네. 뭔가 건성건성 오는 것 같은 그런 그쵸? 게 있어요.
0: 네, 대충 이렇게 막 싼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건숭 맞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뜻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1: 대충하다. 대충하다.
0: 네.
1: 2번 민망하다.
0: 민망하다. 건숭 맞다예요. 건숭. 자, 1번이 대충하다.
1: 네,
0: 건성건성하다 이런 의미고요. 2번이
1: 민망하다.
0: 민망하다예요. 정답을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1: 좀 전에 3030님도 아예 오타였어요 하면서 네. 그래도 기도합니다 보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뭐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 뭐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건숭 맞게 들을 수도 문자를 건숭 맞게 가끔 가다가 뭐 네.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가끔 그래서 오타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이해합니다.
0: 그래도 정답만 맞히시면 돼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뭐 우리의 몸이 건숭 맞아도 건숭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멘 외쳐주시면서 진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죠.
0: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과 기도는 건숭 맞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1: 그쵸.
0: 예,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뭐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리고 7872님은 네. 아주 잘 들으셨어요. 저희의 PD님들께서 요거 전에 답을 이미 다 주신 것 같아요. 건숭 맞지 않게 들으시면 네. 다 답이 나오잖아요.
0: 우리 4039님은 건숭건숭 남겨주셨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대충하다.
0: 2번

0: 민망하다.
1: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네.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9164님도 우리 네.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방송 청취하고 있는 남편과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문자를 전합니다 하셨는데 네. 참 이런 분들이 건숙맞지 않게 저희 OFDA를 처음부터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1: 네.
0: 건숙맞지 않게 이 은혜 방송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또 북녘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의 그 마음은 건숙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번이 대충, 2번이 민망하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소리엘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할게요.
1: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보기 이어드립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이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 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0: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인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즉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양에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네.
2: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 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병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했기 때문에
0: 예.
2: 특별히도 모내기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총동원으로 들끓는 가운데
0: 네.
2: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예.
2: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0: 네.
2: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0: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2: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0: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이래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 하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1: 네,
0: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0: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팔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1: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외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읽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기울을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1: 네,
0: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불만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이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올려드릴게요.

0: 고객 근원 강림하사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 나눠드린 이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꼭 기도카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 네.
1: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오늘 한평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숙맞게 들으셔서 오답을 보내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 네.
0: 네.
1: 이 건숙맞다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0: 네.
1: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0: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건숙맞게 하면 안 됩니다.
1: 아.
0: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특히 주의 일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숙맞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1: 대충하다.
0: 2번.
1: 민망하다.
0: 대충 하면 민망하긴 합니다만.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샵 1069번으로 정답
0: 네.
1: 보내주세요. 대충하다가 건숙맞다일지, 민망하다가 건숙맞다일지
0: 네.
1: 정답 기다릴게요.
0: 자, 정답 보내실 시간 저희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도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부 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0: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정답 다 보내셨죠? 자, 오늘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0: 정답은 건승맞다의 우리말 표현 1번 대충하다 입니다.
1: 맞아요. 건성하다 대충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 나이가 60대가 되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대충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죄송스럽더라고요. 3006번이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근데 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절대 그렇게 건승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1: 아니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주시는 새 힘 꼭 받으셔서 누리시길 그리고 열심히 더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1755님 정답 맞히셨어요.
0: 우리도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이렇게 건승맞게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언제 어디서든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2261님.
1: 네. 반성이 되죠.
0: 그러니까 네. 너무 교과서 같은 답안을 보내주셔서.
1: 자, 그리고 우리 9462 성도님 건성 이런 뜻인가 봐요 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어요.
0: 그리고 내일 투표하러 저희 투표소 그 지역에 가려다가 드라이기 사러 왔다가 준비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볼일 보다가 늦어져서 지금 참여를 늦게 하셨다라고 3874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충하답니다. 전주예요. 복음 통일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2519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0: 오늘 날씨 무지 더운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1314님 1번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저희 당첨자들을 몇 분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유익한 방송 행복하고 아주아주 좋습니다. 은혜 충전 극동방송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아 요런 문자말로 건승맞지 않은 문자죠.
1: 이야, 감사합니다.
0: 1번 같이 보내주신 332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남편이 내 이야기를 건승맞게 듣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곤 합니다. 5285님께도
1: 집중하세요. 네, 집중.
0: 등짝 스매싱을 어떻게 좀 덜 맞으실 수 있도록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1: 예.
0: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1번 맞나요?
1: 네.
0: 9713님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006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늘 당첨자는 아니시지만 의미 있는 문자가 나왔어요. 6205님이 아이랑 도서관에 가셨다가 책 하나를 고르셨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여러 지역의 장터를 다니는 내용인데 북한에 있는 장터도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 해피데이와 나누고 싶어서 이 작가의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1: 아마 우리 이협배 작가님의 책인 것 같아요. 분단의 철문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분단의 철문이 열린다. 와, 산아래 장터에서 우리 만나요라는 이 문구가 오늘 울림이 또 있네요.
0: 네.
1: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북한 바로 보기 위해서 나눠드린 기도카드 꼭 받아보셔야 돼요.
0: 네.
1: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기도문, 기도카드를 한 장 보내드려요. 읽는데 뭐 2분도 채 걸리지 않죠.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아멘. 그리고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라이저 코리아의 찬송 내 영혼의 은총 입어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

0: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남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그런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남자 미겔은 자신의 이름을 여성 이름인 미셸로 바꾸고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며 평소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미겔. 그는 실제로 머리를 여성처럼 기르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그가 결국 10살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죄질이 심각하여 그는 최대 7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최근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So take my hand.
2: 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평강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혜원 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서 휴직 중에 있고요. 이렇게 텔레마

0: 빅데이터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 나고서는 한 1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친정아버지 회사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인사관리랑 그런 관리 쪽으로 하다가 IMF 때 이제 부도 나면서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신혜원 권사님을 만납니다. 권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전화상담,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0: 네, 저는 이렇게 텔레마케터 일은 이제 내가 하는 것만큼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자영업 기질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 전화로 인사하고 이럴 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보험 전문 상담원이었어요.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신혜원 권사님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셨을까요?
0: 지금 이제 한 47년 된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야학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개척을 할 때, 그래서 부평 지역이 공단 지역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개척하실 때 목사님이 그때는 교회 다니기 전인데 야학을 권유를 받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야학 멤버 해가지고 시작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이제 불교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한 제가 67살인데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 뭐 식품점 이런 게 이제 한 군데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자녀는 많고 힘드니까 그냥 교회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는 나갔어요.
1: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부르시지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 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신혜원 권사님, 부도의 아픔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극동방송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동생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0: 저한테 항상 그 믿음의 동역자가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사업 잘 나갈 때는 저한테 극동방송도 들어보라고 권유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때는 이제 제가 일에만 이제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동생이 무조건 저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강대상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1: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혜원 권사님은 전파 선교사의 사명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0: 2010년도부터 제가 전파 선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구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보 기도단에 제 기도를 넣으면은 응답을 받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가족 전체가 그냥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선교하기도 힘든데 제가 후원함으로써 세계 전 방방곡곡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의지가 있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재은아, 진주야, 부도 났을 때 너희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입질 중이었을 때 중상 고3일 텐데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는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살잖아 하면

0: 그래서 이루어진 말이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어서 잘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한솔아 이모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암수술 받으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오히려 그 사랑이 교만해질까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저를 아는 모든 지인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특히 쌍둥이 동생 혜산아 너는 내 인생의 반쪽이야. 신앙으로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수술에서 항암치료 받는 기간 내내 나를 위해 퇴근하고 와서 케어해주고 가는 거 너무 감사해. 모든 어려움을 너와 함께했기에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해.
1: 참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신혜원 권사님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지금 암 진단, 폐암 진단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거든요. 기간이 정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월달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이런 게 정말 급박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여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진행이 됐지? 그런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전에 소망의 기도에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응답으로 더 이렇게 수술하면서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지금 항암치료 받아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 큰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그 큰딸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매달 매달 올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다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신랑하고.
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그대로 신혜원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족 구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들께 전파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0: 전파 선교랑 또 극동방송의 중보 기도는 정말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 폐암 수술하면서 요 3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극동방송 사랑의 기도, 중보의 기도 힘을 크게 힘입어 지금도 이제 항암 치료 중에도 그렇게 부작용 없이 잘 받고 있어요. 전파 선교사 많이 많이 후원해 주세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신혜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물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유자원도 광물자원도 언젠가는 고갈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이 황폐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고백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 입에서 생명의 언어를 내뱉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사람 죽이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고 사람 살리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도 생명길을 가야 됩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저주받는 길, 멸망길로 가면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길, 생명길로 가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죄악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목숨은 육체에 붙어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한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면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생명이 들어오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랍고 신비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실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30대 젊은 남자가 귀신이 들려서 가족들이 그를 손발을 꽁꽁 묶고 기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귀신 들린 자기 남편은 어느 순복음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라고 합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교회에서 손발을 묶고 기도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사님

목회하면서 언제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양복을 벗지 않고 와이셔츠를 벗지 않고 양복 입은 채로 넥타이 메고 그냥 잠을 잡니다. 왜? 주님 오시면 알몸으로 주님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30대 젊은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한 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뭔가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뭔가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종 치는 권사님이 새벽종 치러 일찍 나왔는데 옛날 시골 마당에 종탑이 있었잖아요. 종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종치기 전에 새벽종 치러 나온 권사님이 종탑 위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전도사님이 알몸으로 종탑에 기어 올라가서 종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족들이 그의 손발을 묶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담당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데 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종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건 연습해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처음에는 눈을 까뒤집고 째려보던 그가 나중에 입에서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누가 억울한 거예요? 귀신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려고 들어왔는데 왜 나를 내쫓느냐?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간다 하면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죽은 듯 넘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정신이 새로워진 거예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알았대. 언제부터 자기가 좀 이상해졌는지 얘기를 하는데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산기도 하러 갔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조심해야 돼. 산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칭 목사예요. 그가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아 내가 신위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뭔 모르고 신위의 은사 받았다는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자기가 이상해지더래. 목회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짜증이 나고 결국 이사단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마귀는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면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는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10대 딸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내 힘으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니까 딸이 눈초리가 이상해 벌써. 악한 것이 들어오면요 눈동자가 벌써 이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예 주님, 기도하기 전에 저 딸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라. 목사님 생각에 아,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 손가락에 있는 반지 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손가락에 반지를 빼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야 손 좀 내밀어라. 손 보니까 반지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반지가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뱀의 형상이에요. 뱀의 머리가 낼름거리고 있고 뱀 몸뚱아리가 반지 전체를 휘감고 있는 그런 반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야 이 반지 좀 빼자. 반지를 빼려고 하니 반지가 얼마나 꽉 껴있는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힘을 주어 반지를 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소녀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몸을 뒤틀고 비틀더니 그 딸 아이 입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여자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놓아라. 이 여자는 내 것이다. 누가 그럴까요?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과 어머니가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 악한 것이 이 딸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비명 지르는 그 아이 앞에서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명령하니 이 딸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명령하니 갑자기 안 빠지던 그 소녀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쑥 빠지면서 아이가 팔랑 나자빠지는데 잠시 후에 아이가 정신이 돌아와서 말짱하게 깨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귀신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 있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없을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너무 감정적인 노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보혈

아멘.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부르면 내 속에 악한 것은 저절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악한 것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히브리어 다바르 하나님 말씀의 뜻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워드란 뜻이 있어요. 그건 다 알아. 두 번째 중요한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는 액시던트, 사건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보면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우주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속을 파고듭니다.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서 수술하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산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죽어 마른 뼈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죽었는데 살아난대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던 자들이 말씀에 아멘 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소녀를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 예수님이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달리다 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에 그 소녀가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몸이 배로 동인 채로 깡총깡총 뛰면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죽어있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아멘.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아멘으로 먹읍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멘이 작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생명 주시길, 생명 주시길. 레코드가 판이 고장났어.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생명이 살아남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육체에 질병이 있고 몸이 아픈 분들 잘 들으세요. 전홍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리셋, 재부팅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팅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버튼이 안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그것을 리셋한다고 그래요. 리셋하면 신기하게 먹통되었던 컴퓨터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 몸이 병들고 고장났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리셋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 몸이 리셋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둘째, 몸이 병들었을 때 음식을 절제하면 내 몸이 리셋되어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고 운동하고 땀 흘리면 내 몸이 리셋되어서 내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하면 내 몸이 리셋되어서 질병이 떠나가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병든 몸이 새롭게 살아나는 리셋 버튼이 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 이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든 내 몸이 고침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몸이 고침받았도다. 선포할 때 여러분 육체가 리셋되어서 건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병들어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면 외양간에서 건강한 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듯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도다, 나는 고침받았도다 선포할 때 여러분의 건강이 리셋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0: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내 마음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효험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는 고침받았도다, 나는 나았도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떠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선포하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고 선포하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중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예배가 지금 잠깐 중단된 분들, 교회 방학, 그냥 두 글자로 방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생들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물 퀴즈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꺼내셔서 앱 메시지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교생, 방학생은 정답 맞추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フォーム
1: キス。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바로 말씀드린 방학생, 무교생 그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살짝 좀 절제하신 자,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곱고 우리 연기력이 뛰어나신 고현 집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저희 세 명이서
1: 예.
0: 세 명이서 연기를 또 펼칩니다. 예. 안 되는 연기를 펼칩니다. 꽁트 연기를 펼치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잘 듣고 이 꽁트 가운데 정답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보기도 드려요. 보기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1: 예,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샵 1069 50원 문자 조금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 자, 6월 2일 화요일. 자, 어디 계십니까? 자, 정답 보내실 준비 되셨나요? 수신 문자 받는 사람의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료로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꽁트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 옆에다가 한꺼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쭉, 예, 쭉 쓰십시오.
0: 정답 옆에다가 예. 나는 방학이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네,
1: 동학 가능. 통학 가능.
0: 그렇습니다. 방학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0: 아,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죠.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께서 귀 쫑긋하고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 자, 롯, 살아. 어서 빨리 짐을 챙겨. 방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거든. 지금 바로 이사할 거야.
3: 아이고 여보, 그냥 이사가 무슨 번개 모임이에요? 갑자기 웬 이사람?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차가도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신도시 분양이라도 받으셨어요?
0: 삼촌, 그럼...

0: 우리 이제 강남, 아니 저 가나안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다던데 제 지분도 있는 거죠?
1: 그게 목적지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지.
2: 네? 아이고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주소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도 없이 이사를 가자고요? 지금 우리 전세금은 다 돌려받았나요? 아유, 그리고 나 여기 평생 사귄 친구들이랑 작별 파티도 못했다고요.
0: 삼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 미설정으로 달리는 건가요? 요즘 그 기름값도 장난 아닌데.
1: 로사, 우리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앱이야. 업데이트 실시간 되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느냐?
2: 아이고 영광. 그래도 우리 남편이지. 스케일 하나는 우주급이라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제가 참아야죠. 로, 너도 삼촌 잘 도와서 양떼 잘 볼거라.
0: 네.
2: 아유, 나는 이참에 가나안 스타일 패션이나 좀 알아봐야겠다.
0: 오, 역시 숙모님 긍정 마인드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삼촌,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무작정 서쪽으로 밟을까요?
1: 그래, 주님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패밀리 출발!
3: 여러분, 방금 보신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셨나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계약서를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소는 몰라도 가이드는 확실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켜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름은 무엇일까? 아,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보내셨어요.
4: 와,
1: 네. 아까 했어. 이게 답 나왔어. 아까요.
0: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답이 오늘 아닙니다.
1: 아까 답 나왔어요.
0: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고 또 롯도 나왔습니다.
1: 예. 네.
0: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1: 예.
0: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춰주시는
1: 예.
0: 겁니다. 이름을.
1: 예.
0: 자, 보기 나갑니다.
3: 1. 가나안. 2. 가나? 3. 안 가나? 4. 간다니까.
0: 자, 가나안이냐 가나냐 안 가나 간다니까. 어? 자.
4: 4번이 막 끌리지 않아요?
0: 그러니까
4: 간다니까.
1: 아, 이 방송이 우리 새끼라는 이 그러니까. 간다니까가 제일 중요해 지금. 4번 다 쓰셔. 아니다. 정답을 해야 돼.
0: 가난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정말 안 갈 거야? 이 5번까지.
4: 네. 네.
0: 예, 이렇게.
1: 못 가는 안 돼. 못 가는 안 돼.
0: 정답은 무엇일지 그 뭐 1, 2, 3, 4번으로 하셔도 좋고요. 정확한 답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샵1069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셔야 되고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은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뭐라고 적죠?
1: 예! 무교생 중에서는요
0: 통학 가능
1: 그거 꼭 하셔야 돼. 그거 안 하시면 안 돼.
0: 통화 가능이라고 해주시면은
1: 그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0: 드려. 제가 갑자기 시켰더니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간다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아, 나 교회 간다니까 정말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아, 예.
0: 방학 중인데 간다니까 이러면서.
4: 네.
0: 2305번님 진짜 방학 중인 거 맞아요? 알려주십시오.
1: 맞네,
0: 방학 중인 거 맞는지.
1: 맞네.
0: 그다음에 또 뭐 예. 예.

0: 어우, 세 분 연기 아, 좋았다고 고맙습니다.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연습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연기가 수준급이라고 해주시네요.
1: 아, 감사해요. 아,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다고. 네. 포항은 비 내리고 있다네요.
2: 예. 아,
0: 예. 그렇습니다. 자, 자 보기 목사님, 목사님 보기 한번 또 다시
1: 네, 목사님 네.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네. 보기 한번
2: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네, 마지막 좀 호통을 쳐야 돼요.
2: 네, 간다니까.
0: 어, 진짜 가야 돼.
2: 아, 진짜 간다니까.
0: 진짜 가야 돼요.
2: 아, 오늘 간다는 자, 사람 있어 오늘.
0: 자, 정답, 예. 정답.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고.
2: 예.
0: 어,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2: 예.
0: 방학 무교라고도 무교. 꼭 적어주시면 예. 좋은 선물 드리고
2: 예.
0: 제가 이따가 정답 잘 맞추준 우리 교인들
2: 예. 예?
0: 그렇죠?
2: 예. 성도들.
0: 교인들, 성도들
2: 예.
0: 제가 이따가 선물 불러드릴게요.
2: 팍팍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팍팍
2: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0: 이정님 찬양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1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자,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꽁트 했잖아요, 집사님.
1: 네.
0: 꽁트 우리 출연 인물이 누구누구였죠?
1: 출연 인물이 일단 아브라함이 있고요. 예. 그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2: 아, 전영천이 있는데.
1: 네.
0: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네. 롯이 연기를 했습니다.
1: 예. 네.
0: 거기서 문제 한번 다시 주세요.
1: 자, 문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훗날

0: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정답 예, 샵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데 이쯤은 안다 하시는 분들 같이 방학 무교라고 좀 보내주시고 옆에 무교생 방학생 있으면 답 알려주셔도
2: 좋고요. 예, 답 알려주세요.
1: 네.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2: 예, 도와주시면 돼요.
1: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예.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2: 써주셔요, 같이.
1: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예. 목사님 복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2: 예, 복이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1: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이 있고 가나
2: 예. 3번 예. 안 가나
1: 안 가나
2: 4번
1: 간다니까
2: 간다니까
1: 간다니까
2: 이거 승진 일렘이
1: 되나 이런 식으로 예. 예.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정답과 한 문장으로 예. 한꺼번에 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는데요.
2: 예. 고를 수 있는
1: 기회예요. 일단은 오늘 예. 정답을 예. 가장 빠르게 보낸 분에게 일단 선물은
2: 예, 꽁트막 나가니까 답이 예, 왔어요, 벌써.
1: 그렇습니다.
2: 와.
1: 1468번 님께
2: 예.
1: 저희가
2: 축하합니다.
1: 선물을 드리도록
2: 축하,
1: 하겠습니다.
2: 축하 완전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1: 예. 1468번.
2: 예.
1: 1등 1등.
2: 예. 1등 1등.
1: 와. 와. 아깝게 2등.
2: 2등.
1: 0183번 님.
2: 예. 네. 0183번. 83번.
1: 예. 아깝게 2등.
2: 예.
1: 자, 그다음에 아깝게 꼴등.
2: 꼴등 아니고 지금 막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1: 아깝게 좀 뒤늦게.
2: 예.
1: 뒤늦게 예. 왔어요. 지금 막 온 8102번.
2: 예. 8102번. 축하합니다.
1: 8102번님도 축하드립니다.
2: 예.
1: 근데 좀 중간은 가자. 좀
2: 야, 중간. 늘 가만히 있으면 중간 돼요.
1: 네, 중간 예. 정도가 520. 520번.
2: 예, 520.
1: 예.
2: 와,
1: 예.
2: 축하합니다.
1: 그러니까 예. 와, 뭐 예. 이렇게 빵 터지는 분도 있고 우울했는데 갑자기 웃게 돼서 좋네요.
0: 오, 예. 네.
1: 진짜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끌리네요.
2: 예예예. 예.
0: 우리 새끼라는 예. 우울증을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1: 아멘입니다.
2: 네. 아멘입니다.
1: 아멘. 아, 끌려. 아, 저 끌려. 사람한테 끌려.
0: 끌려.
1: 그렇죠. 끌린. 어우 좋네요. 연기 수준급이네요. 최고.
0: 더 열심히 할게요.
2: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저희는 칭찬해 주면 예. 막 춤을 주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2: 아, 지금 해요. 지금. 아, 지금 네. 진짜 지금 먼저 춤 추지 뭐 가지고.
1: 아, 보기가 너무 재밌다고. 아, 목사님 개그맨 공채 시험도 좀 쳐보라고 하네요.
2: 아, 지금 늦었어. 제가
1: 늦었어.
2: 부심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안 됩니다.
1: 늦었네, 늦었어. 아, 아, 네. 아쉽네.
2: 예, 예, 예.
1: 아, 간다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못 간대요.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가난과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좀 해야겠죠? 예. 방학생, 무교생
2: 예.
1: 여러분 옆에 방학, 무교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2: 그렇죠.
1: 와 오늘 전주 샘물교회 전일수 집사님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십니다. 아, 우리 전일수 집사님께도
2: 예.
1: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2: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1: 네, 5189번으로
2: 예.
1: 우리 집사님께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아니, 제가 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2: 예.
1: 지금 문자에 실물이 더 났다고.
0: 우와.
1: 선물 당첨.
0: 이야.
1: 당첨.
2: 완전히 이게
1: 선물 당첨.
2: 네. 뇌물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은 가나안.
1: 그렇습니다. 가나안. 예.
2: 아, 마지막 가나가 나오셨네.
1: 네, 가나안.
2: 가나안입니다.
1: 목사님 가나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나안 땅.
2: 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갑자기 그냥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떠나. 그런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 네.
2: 아브라함이 그냥 짐을 다 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1: 네.
2: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잖아요.
1: 그렇죠.
2: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적박거리는 땅으로 이어가시는 그 땅.
1: 네.
2: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
1: 네.
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 네,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1: 네.
2: 너를 저주하래 저주할 거야. 그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1: 네네.
2: 예.
1: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근데 가나안 땅이
2: 예.
1: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땅으로 따지면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예.
1: 젖과 꿀이 흐르는

0: 땅.
1: 적과거리는 네.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 네. 보통 또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아니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 천국.
0: 네.
1: 방학생들 특별히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실 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
0: 네. 예. 자, 9714번님이 너무 재미나요. 오. 저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1: 예.
0: 새끼라 매일 듣다가 영향받아 예. 문병원 네네네. 지인들한테 예. 복음 전하고 극동방송도 전했대요.
1: 와. 축하합니다.
0: 2139번님은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빵 터졌다고. 저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네요. 세 분 대화가 너무 재미있게 다가오니까
1: 예.
0: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2: 네.
0: 우리 고현 집사님이 이 원고를 또 재밌게 잘 쓰세요.
1: 아,
2: 네.
0: 연기도 잘하시고.
1: 아, 목소리 너무 예뻐.
2: 얼굴도 예뻐. 목소리도 예뻐.
0: 그러니까
2: 대본도 잘 써.
0: 이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집사님?
2: 저는 늘 항상 사실 이 시간 기다려 이 사연
0: 진짜요?
2: 기다려서
0: 예, 예.
2: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대본 생각만 하고 산답니다. 사실은 제 본업이 있지만 본업도 열심히 하지만
0: 예.
2: 정말 이 일은 저의 사명이다.
1: 사명.
2: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일이다 생각하고 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빵 터질 수밖에
0: 그러니까,
1: 없어.
0: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막 귀에 꽃 쫑긋하게 듣게 된다고 하면서
1: 예.
0: 야. 새롭게 시작한 일터에서 보내봅니다. 의뢰 극동방송 틀어놓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항상 밝게 해주시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대요.
1: 예.
0: 일터에서도 극동방송 듣게 되는 새로운 일터라니까
1: 예.
0: 아유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합니다.
0: 축하드려요. 완전 청취자라고
1: 예.
0: 8421번님 입에 있는 커피를 품을 뻔했대요.
1: 아, 저 물면 네, 그걸 생각하면서 물 부어봤어.
0: 세 분 케미가 굿이라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게
1: 예.
0: 뭐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방학생 저희가 진짜 기다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내가 방학 무교 이렇게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1: 예.
0: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1: 예.
0: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이천 다육농장에서도 아침부터 계속 방송을 듣고 계시고 간다니까 너무 웃겼다고 우리 3770번에 그러니까
1: 예.
0: 오늘 뭐 초콜릿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2: 예. 가나 초콜릿이요.
1: 가나 초콜릿.
0: 네. 가나 초콜릿.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다 드리겠고요.
1: 예.
0: 그 중에서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한번
1: 예.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전화 연결 이번 거.
1: 7년 방학생인데
0: 간다니까
1: 이러면 예,
2: 간다니까
1: 예 간다니까 아마 가실 것 같아 오늘 딱 연결하고
0: 정답은 1번 가난 맞춰주셨습니다.
1: 예
0: 7년 방학생이에요. 마음이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1: 예
0: 자 그 멀고먼 가난 땅 가셔야지 이제
1: 2305번님
0: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전화를 하고 있어요.
1: 예
0: 2305번님 받아주십시오. 2305번.
1: 예, 일반 전화 이거. 예.
0: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1: 예.
0: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1: 예.
0: 2305번님.
1: 예.
0: 꼭 좀 받아주십시오.
1: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시간이라서 예, 시그널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0: 2305번님 7년 방학생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못 받으시나?
1: 그러니까요.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1: 예.
0: 자 다른 분에게 한번. 다른 분에게 이분 해야겠네요. 이분 15년째 방학이라고.
1: 예.
2: 네.
0: 그렇죠?
1: 예.
0: 지금 현재 방학 중인 거 맞죠?
2: 네.
0: 아닌가? 교회를 가시게 된 건가? 5141번님. 여보세요?
3: 교수님? 전화번호
0: 잠깐만요. 다시 한번 5141번님께 전화 한번 해볼게요.

0: 받으실 것 같은데.
1: 자, 5141번이 15년 방.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PD입니다.
2: 예. 아, 네.
1: 지금 15년째 방학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지금 이제 나가게 된 건가요?
2: 방학 중인데요.
1: 네.
2: 교회를 가려고요.
0: 예.
1: 아, 그 인도자가 전도해서 새끼라를 알게 됐다. 이제 누군가가 이 새끼라를 소개해줘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2: 네네.
1: 지금 방학 15년째고요.
2: 네네.
1: 어느 지역이세요?
2: 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3: 김포.
1: 누가 알려줬어요? 네. 누가 이 새끼라를?
2: 아, 최현주 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1: 예.
2: 제가 막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1: 예예.
2: 좀 성경책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우울감이나 자꾸 자해 자살 같은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게끔 한번 성경책을 받아서 읽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내가 사연을 보냈거든요.
0: 예.
2: 연결이 된 게 너무 영감이에요.
1: 그 최현주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김포에 계시는 그 병원에 계시는 분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2: 네, 맞아요.
0: 네, 와.
1: 아니, 제가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이분하고 했거든요.
0: 와.
1: 이분하고 했나? 이분 옆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긴 한데
2: 네,
1: 최현주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포에 있는 지금 그러면 5141번님도 같은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2: 네네.
1: 아, 같은 병원에 계신 그러면 지금 입원 중이신 건가요? 혹시?
2: 네, 입원하고 있어요.
1: 아, 입원하고 계시는구나. 옛날에 네. 15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2: 네네.
1: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2: 예, 네, 오늘 처음이요.
1: 그래요.
2: 이게 전화가 올 줄은 몰랐는데
1: 네네네.
2: 그 연결된 게 처음이거든요.
1: 최현주님이 혹시 옆에 계세요?
2: 네, 계세요. 바깥에.
1: 아니요. 저 일단은 제 통화는 일단 했으니까
0: 예.
1: 같은 네네. 같은 그 병실에 계시는군요.
0: 예.
2: 아,
1: 자, 우리 5141번님이 이렇게 또 최현주님 통해서 이 극동 방송을 듣게 됐고 오늘 전화 연결된 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예요.
2: 그렇게 생각해요.
0: 맞아요, 맞아.
1: 15년 전이면은 아마 혹시 이제 학생 때 혹시 다니셨어요 교회를?
2: 아니요. 성인이 됐을 때.
1: 성인이 됐을 때 그렇구나.
0: 목시는 네. 30대
1: 네,
0: 후반.
1: 그러니까 자, 일단은
2: 아니, 나이는 예. 40대 후반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렇구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일단 선물을 드려요.
2: 네, 네.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제가 선물 불러 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 보세요.
2: 예, 네, 성경책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1: 아, 성경책이 받고 싶어요.
0: 어허.
2: 네네.
1: 저희가 근데 선물 먹는 게 성경책이 없긴 한데 제가 성경책을 구해서 우리 5141번님께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0: 예.
2: 네.
1: 그다음에 저희 있는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2: 네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삼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M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2: 화장품이요.
1: 화장품. 알겠습니다.
2: 네.
1: 화장품 드리고 제가 성경책도 꼭 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혹시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2: 네, 아니요. 예배는 못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네,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1: 네.
2: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긴 하거든요.
1: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2: 네, 교회 성경책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1: 그 어떤 그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없지만 서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책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모임이 있군요.
0: 예.
1: 그런 모임이
2: 네네.
1: 있어요. 아
2: 네네.
1: 그렇구나. 예.
2: 네.
1: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좋아지셔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이제 교회도 가셔서 예배도 꼭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2: 네네.

0: 힘든 상황이에요.
1: 그러니까요. 꼭 예. 그랬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예. 목사님과 함께
2: 예예 예. 저 따라서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네. 좋으신 네.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2: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여서
2: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2: 와.
0: 할렐루야.
2: 감사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5141번님께 예. 성경책 제가 보내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런
0: 네네. 네,
1: 그래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극동 방송 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네네.
1: 어떤 방법이든 성경책을 예. 잘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요. 그곳에서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꼭 하루빨리 퇴원하셔서 네. 하나님께 가서서 직접 또 교회 가셔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옆에 최현주님께도 잘 안부 전해주시고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희진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병실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같아.
1: 이렇게 최현주님께서 예. 처음에 이제 방송 끝나고인가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2: 예, 예, 예.
1: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극동 방송을 들어보라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와. 지금 이분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2: 예. 와 전도왕이네 완전히. 예,
1: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오전에도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2: 예.
1: 아유 뭐 지금 성경책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4: 다들 서로
2: 와.
1: 참 와.
2: 야.
1: 뭐 3073번님도 그렇고 3484번님도 그렇고
2: 아니 사실 예. 제가 사드리려고
1: 서로 이렇게 막 사드리고 싶다고
2: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1: 그러니까, 와.
2: 야 이게 웬일입니까?
4: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는 동안 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예. 함께 진짜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주시네요.
1: 그러니까 예.
4: 와
1: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네.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도 네.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 예.
1: 자 와. 그러면 우리가 방학이라고 문자 줬던 분 예. 가운데서 네.
2: 예.
1: 이분한테 한번 예, 예, 전화를 예,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2: 3279번님 일반 전화입니다. 3279번님 일반 전화 가면 받으시면 됩니다.
1: 3279번님
2: 예.
1: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2: 예. 3279 예, 3279번님 일반전으로 지금 전화 갑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1: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시네요. 3279번님
2: 예.
1: 3279번님이 저희 애청자 같은데
2: 예.
1: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2: 예,
1: 우리가 여기서 예, 예. 찬양 한 곡 듣고 나서
2: 예,
1: 제가 네. 한번 문자창을 한번 잘 뒤져서
2: 예.
1: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2: 예.
1: 오늘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
2: 예.
1: 구원 열차 내가 꼭 타고 싶다.
2: 예.
1: 가나안 땅 내가 꼭 가고 싶다
2: 가고 하시는
1: 분들
2: 예.
1: 샵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2: 예.
1: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꽁트로도 해보고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정답 가나안 보내셨던 분 가운데서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 무교라고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0: 1336번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 중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예. 아. 1336번님
0: 전화 걸어볼게요.
1: 예.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336 예.
0: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일반 잔으로 갑니다.
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
1: 아, 꼭. 예, 1336번님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파생입니다. 약속의 땅. 예.
0: 우리 1336번이 꼭 오늘 받아주셔야 되는데.
1: 예. 몇 년 방학인지 어쨌든 방학생인 건 분명히 맞은데 예 일반잔으로 갑니다.
0: 아유 전화 안 받으시네.
1: 어
0: 전화 안 받으시네.
1: 안 받으시네.
0: 오늘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좀 있네요.
1: 예.
0: 자 포기하지 않고
1: 그렇죠.
0: 한 번만 더.
1: 네, 한 번만 더.
2: 한 번 더.
1: 한 번 더.
0: 화장실 잠깐 갔을 수도 있으니까.
2: 네. 예,
1: 한 번 더. 아마 이거 받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요 살아요. 이 전화 받으면 삽니다. 네. 물에서 건져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1336번님
0: 제발
1: 예.

0: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생.
1: 예.
0: 아, 이분 전화 연결되면 갈 것 같은데. 아유, 전화를 안 받는다.
1: 아, 이런 참. 오늘
0: 그러면
1: 예.
0: 제가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아쉬워서 이분 한번 또 한번 해 볼래요. 아까 7년 방학생.
1: 예.
0: 주여.
1: 2305번 님. 예.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다니까.
0: 그러니까
1: 가실 거라 믿습니다.
0: 그러니까 자, 2305번 님.
2: 아.
0: 주여 제발.
2: 주여 삼창해 하나요?
0: 주여 삼창.
2: 네. 이렇게 간절하기도 그러니까. 정말.
1: 예. 간다니까.
0: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막 하고 싶네 지금. 아.
1: 이게 좀 이게 메시미디어가 발달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와 이게
0: 안 받습니다. 아, 안 받습니다.
1: 예.
0: 자, 혹시 오늘 지금 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방학이다. 옆에 방학생이 있다. 전화 연결 지금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시겠어요? 본인이 방학생이다. 무교생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옆에 방학생이 있다. 자, 9640번님 시아버님 전화 전도하고 싶다고요? 혹시 지금 옆에 계시나요? 옆에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전화를 할게요. 전화를 할게요. 제가 지금 문자가 많아서 발견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요라고 하셔도 좋고 방학생, 방학, 무교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1: 예,
0: 지금
1: 예.
0: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직접 문자를 주시든지요.
1: 예.
0: 옆에서 한번 좀 주세요.
1: 예.
0: 옆에 방학생 있다. 이렇게
1: 예.
0: 좀 알려주시면
1: 무교생 있어. 무교생 있어.
2: 네.
1: 무교생 있어.
0: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예.
0: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4301번님 전화 갑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4301번님 일반 전화.
3: 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본인이 무교 맞으세요?
3: 아니, 제가 무교가 아니고요.
0: 예, 예. 옆에 있어요?
3: 저는 집사예요.
0: 예, 예. 옆에 있나요, 혹시 무교생?
3: 근데 옆에 계신
0: 예.
3: 문상옥 선생님이
0: 누구 어떤 선생님?
3: 장애인이신데 예? 문상옥.
0: 예.
3: 선생님이 시각 1급 장애인이신데 기타를 너무 잘 치세요.
2: 아, 예, 예, 기타리스트.
0: 예, 예.
3: 그래 가지고
0: 예.
3: 제가 늘 이렇게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0: 예.
3: 꼭 이 새끼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하시게끔 하고 싶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시죠? 문상호 선생님.
3: 네, 문상옥.
0: 문상옥.
3: 네, 네.
0: 시각 장애인이시고 기타를 잘 치시고
3: 네, 자, 안 보이시는데
0: 한번 바꿔 주십시오.
3: 기타를 엄청 잘 치세요. 잠깐만요.
0: 예.
3: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극동 방송국.
4: 예.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문상욱 님. 예. 반갑습니다.
4: 예. 예, 안녕하세요.
0: 극동 방송 가끔 들으세요?
4: 예, 요즘 뭐 조금씩 듣다.
0: 조금씩 들으세요. 옆에 계신 분 통해서.
4: 예, 예.
0: 교회를 안 나가 보셨나요?
4: 예, 이제 안 나갔는데요. 이제 뭐 좀 나가려고.
0: 예, 예.
1: 예.
0: 자, 이번 기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문상욱 님을 부르고 계시니까
4: 예.
0: 오늘 계기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이제 아, 예. 예수님을 예. 믿는 거죠. 무교니까 처음으로
4: 예, 예.
0: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 오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4: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4: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4: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4: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4: 나의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1: 아멘.
2: 문상욱님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0: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 끝나고 선물관에서는 전화를 드릴게요.
1: 예, 예,
0: 오늘 전화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와.
0: 자, 우리가
2: 갑자기 네. 지금
0: 뒤늦게 막 이렇게
2: 강아지 막 터졌어요.
0: 뒤늦게 막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요.
2: 예.
0: 일단은 다 못해도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겠지만
2: 예.
0: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네. 해볼게요.
2: 예, 예, 예. 와, 예, 방학생들이 지금 많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0: 자,
2: 예, 예, 방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0: 뒤늦게 좀 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오고 있어가지고.
2: 예.
0: 자, 우리 옆에 20년 방학 동생이 있다고요.
2: 예.
0: 8813번님이 알려주셔서 우리 김혜숙님께 전화 걸고 있습니다.
3: 연결이 되지 않아 비들이 후 소리
0: 일반 전화라서 예. 이분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 예. 3825번님 김혜숙님 전화 받으시면
0: 그냥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
2: 예.
0: 언니한테
2: 예. 받아보시면 20년 방학이라고 그러는데
0: 김혜숙님 언니한테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김혜숙님 언니 예예 예. 지금 운전 중이시죠?
4: 네네.
0: 아 운전 중이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김혜숙님 옆에 있어요?
4: 예.
0: 김혜숙님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언니한테 했는데
2: 아, 그럼
0: 우리 언니가 지금 운전하고 있나요?
4: 예 동생은 옆에 있어요.
0: 동생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4: 예 너무해.
0: 너무해 진짜. 나한테 말도
2: 아니요,
0: 없이
2: 근데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
0: 중에. 저 김혜숙님 김혜숙님.
4: 김,
2: 받으시면 돼요.
0: 김혜숙님 지금 좀 당황스럽죠?
4: 네.
0: 갑자기 너무하고 진짜 예. 근데 너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 왜?
0: 예.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동생이 언니가 하도 좋은 게 있어서 동생을 주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2: 사실 구원은 당황스러워요.
0: 그러니까.
2: 예.
0: 지금 방송에 나가고는 있어요. 너무해 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우리 김혜숙님. 김혜숙님. 20년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4: 네.
0: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 해도 오늘 하나님 그 음성을 좀 오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꼭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 네.
2: 아, 이번 주에 교회 나가셔야 돼.
0: 그러니까
2: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0: 하나님 부르고 계시니까
2: 부르시니까.
0: 우리 김혜숙 님 오늘 절대 우연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좋은 선물도 저희가 마련하고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4: 네.
0: 옆에 언니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4: 네.
0: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거. 예. 네. 알겠죠?
4: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예. 예. 예. 예.
2: 아 시간이 없어.
0: 아 시간이 없어요.
2: 예.
0: 오늘 뒤늦게 막 터져가지고.
2: 예. 아, 저 문자, 제가 이따 전화 다 할 거예요. 제가.
0: 문자도 뭐 뒤늦게 지금 뭐 방학 계속 오고 있습니다.
2: 예, 네. 제가 다 전화합니다 오늘.
0: 다음에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우리 개복교회 오늘 고현 집사님과 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예.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극동 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양 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우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0: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낙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마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보게 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 믿음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망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 실온을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플루스를 위한 협주곡 G메이저 RV-436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G 메이저 RV 43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생상의 교향곡 3번의 2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교향곡 3번은 오르간 교향곡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관현악곡에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르간을 오케스트라의 편성으로 넣는다라는 건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파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르간의 그 종교적이면서도 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오케스트라 안에 편성해서 천상의 소리를 표현하는 작곡가의 마음 또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생상은 오르가니스트로도 오래도록 봉사를 한 아주 훌륭한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는데요.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통해 합창을 관현악곡에 편성을 했다면 생상은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관현악곡에 편성을 한 아주 새로운 점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188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전통적인 4악장이 아닌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르간의 아주 화려하고 또 장대한 사운드와 오케스트라가 도입된 아주 특별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낭만주의 시대의 어떤 화려함과 또 오르간의 압도적인 사운드 또 그리고 그런 구조의 미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2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정명리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아니타 프리스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상의 교향곡 3번 오르간 C마이너 작품 번호 78번 가운데 2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로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이죠. 남몰래 흐르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G메이저 쾌활번호 56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G 메이저 작품 번호 56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목마른 사슴 윤주연의 오보에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우리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하였습니다. 사실 그간에 우리 또 우리 청춘 또 대학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로 애써 수고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 끝끝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북돋고 우리의 심령을 성장하는 믿음, 성숙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삶입니다. 신앙이 더욱더 높아져가는 삶인 것이죠. 그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높아지는 은혜의 삶, 이 부르심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100% 우리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왔고 또 그런가 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서 헌신해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섬김과 수고 덕분에 우리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이 교회가 지금껏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신앙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한 분들 아니실까요? 신앙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 감당해야 될 신앙이 주는 그 깊은 우리 스티슨 독배를 몇 번쯤 마신 분들 아니실까요? 맞습니다. 이 많은 수고로움들 속에서도 열심히 지금껏 달려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가들 혹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원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실력이 쑥쑥 자라갑니다. 그런 면에 재미와 즐거움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그 상황에 임박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발전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길고 지루하고 아주 평탄한 구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원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거 이상의 발전이 없는 어떤 그런 공백기 같은 것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왜 음악을 배우는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떤 한 수준에 들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 있죠. 맞습니다. 이런 구간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 영적인 고원현상인 것이지요. 신앙의 연륜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지키며 직분의 높은 고지에 헌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봉사 자리자리마다 애써 달려 왔습니다. 그런 면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열심과 수고 속에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떤 순간 그 영혼이 밑바닥이 말라가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생수가 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설교를 들어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 그런가 하면 봉사를 해도 기쁨이 어느 순간 말라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그저 그닥 그런 것이죠. 때로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라고 하는 건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인 것이죠. 그나마 이 책임감과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감이란 말로 생각하여 이 일을 귀히 감당하며 어쩌면 버텨내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영적 탈진의 시간이기도 하고 영적 고원의 시간,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도 익숙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현장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요. 우리

죽이는 수고의 현장도 눈 감으면 무슨 일 하게 될지 누가 올지 다 그려집니다. 오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고 거기에 누구누구 올 것 같고 거기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눈앞에 다 펼쳐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 떨림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우리 훌륭한 성도님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귀한 성도님이라 여겨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탈진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이지요. 기도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닥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 지쳐버린 베테랑들에게 이 영적 탈진의 위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흔들린 게 아닙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걸 이 온몸으로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견뎌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꿋꿋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이 신앙의 베테랑들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재산이 몰수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었습니다. 고문과 조롱을 당한 건 이건 비일비재한 일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살이 찢겨지는 아픔처럼 우리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구간을 이 고난의 행군의 기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저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핍박, 이 핍박의 비바람을 견뎌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재림의 약속이 기약 없이 지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방 그 눈앞에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매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핍박과 곤고함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무고히 괴롭혔던 핍박받았던 모든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려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 이처럼 신앙으로 여기는 수많은 성도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심판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를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지요.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약이 자꾸 지연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들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갑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씩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기나긴 영적 소모의 시간입니다. 이 강인했던 성도들도 서서히 지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도 어쩐지 점점 싸늘하게 식어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헌신도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급기야 과거에 편안했던 유대교로, 과거에 행복했던 유대교로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배교하여 유대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여기 기자는 이와 같은 우리 영적 베테랑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터인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길고 긴 터널 그 끝에서 이 신앙의 선생이 되어야 됐을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초보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무엇 찾는 사람이 되었다? 젖 찾는 사람이 되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긴 시간 교회를 그리고 귀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오히려 긴 시간을 통하여서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되어져 있다고요? 젖을 찾는 이가 되어져 있다. 능히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고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신앙의 초보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강력한 말씀으로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뼈 아픈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 항상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연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강 위, 물 위에 있는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어가 그 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내려오는 그 수많은 물줄기 앞에 가만히 있게 되어진다면 연어는 어느새 어디에 가 있게 되어질까요? 예, 저기 저 어디 하류에 내려가 있는 것이지요. 연어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려 도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지요. 한때 위대한 신앙의 발자국을 남겼지만 사람들이 정경함에 따르던 이였었지만 그것이 옛 추억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옛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떠내려가고 있는 연어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도도한 세상의 물결 앞에 도도한 신앙의 위기와 도전들 앞에 저만치 이제는 뒤에 물러가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세속의 강물을 향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려 도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중국 극동에 있는 우리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이런 우리 귀한 특별한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소대나무는 우리 이제 씨를 뿌리고 매일매일 물을 주면 4년 동안 우리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겉보기에 매일같이 물을 주고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가꾸는데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소 대나무를 기르고 있는 이 농부가 있다면 이것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자라지 않는 이 나무에 끊임없이 물을 주고 돌봐야 되는 시간을 몇 년 동안, 4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5년째가 되는 봄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3cm밖에 되지 않았던 여기 나무가 하루에 30cm씩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불과 6주 만에 15m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겉보기에는 지면 위로는 성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땅 속으로 깊은 곳으로 수십 미터까지 끊임없이

신앙이 때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고원의 이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답답하고 갑갑한 시간을 때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버겁기도 하고 어쩌면 말씀의 더 깊은 골,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은 위로 자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디로 자라는 시간? 우리 지하로 깊은 곳으로 자라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위로 외형적으로 사역을 혹은 봉사의 자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풍성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이와 같은 갑갑함과 답답함을 누기는 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의 꼴을 먹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심령에 가득히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 앞에서 더욱더 기도의 분량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더 깊은 묵상 그리고 더 끈질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어느 한순간 영적 고지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겨 이와 같은 영적인 답답함과 곤고함과 메마름과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더욱더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성경, 우리 여러 가지 우리 탐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언제 합니까? 라고 여쭙기도 했지만, 실제 이 과정이 열어졌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의 성경 공부, 전세미 성경 공부가 아니어도 신앙 성장할 만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하지만, 은혜의 꼴을 먹고자 한다면 목자가 갖고 있는 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설교가 아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전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의 꼴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와 같은 이 시간 외에 또다시 계속 열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가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어떠한가를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꼴로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같은 성경으로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홀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이 어떤가 하여 상고하고 또한 기도의 씨름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10년 전 기도의 시간과 지금의 기도의 분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5년 전 기도의 분량과 지금의 기도의 분량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1년 전의 기도의 분량과 지금의 기도의 분량에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 그리고 더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들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5분 기도하던 성도가 10분 기도하려 애쓰는 것이지요. 10분 기도하던 성도가 우리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애를 쓰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두 장 읽고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는 성도가 우리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는 도전들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의 꼴이 더욱더 깊어져가며 하나님과의 은혜의 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해안가에 이 비탈길에 있는 소나무와 같은 것이죠. 척박한 땅 아래 나무를 그 뿌리를 심고 견뎌내는 것이죠. 소금길을 맞아가면서 바람 속에서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견뎌낸 시간에서 어느 순간 아주 기품 넘치는 명품 소나무가 되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이 시간 인해서 더욱더 높은 영적 고지를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고지를 향하게 되어질 때 우리 두 가지의 놀라운 축적과 그리고 역량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닮음입니다. 무엇이? 인격이 예수님의 닮음입니다. 맞습니다. 더 높은 영적 고지로 향하게 될 때 두 가지의 반드시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인격의 성숙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 이것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적에 화를 벌컥 내던 사람이 이제 화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손 탁탁 털고 일어났던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가, 자기에게 주신 책임감과 부르심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인격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 이제 우리 전에는 그저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있었던 일들을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로 맺어가는 은혜의 길고 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격,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예수의 성품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주변에 연약한 성도, 주변에 우리 곤고한 성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인격의 관계는 넓어지고 계십니까? 좁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10년 전보다 넓어지셨습니까? 작아지셨습니까? 5년 전보다 넓어지셨습니까? 작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웃을 품는 사람들인 것이죠. 단언컨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웃들이 떠나갑니다. 이사로, 또한 우리 때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오해로, 때때로는 누군가는 세상을 일찍 떠나는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가 점점 피어가게 될 것입니다. 끝내 우리 몇 명 남지 않은 작은 인간관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를 넓혀간다라고 하는 건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더 깊은 곳으로 두고 연약한 이웃들을, 또 다른 낯선 사람과의 교제와 낯선 사람에게 팔을 내밀어야 가능한 일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관계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친구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세상 속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 목사가 아닌 우리 이웃집에 있는 어떤 이로 누군가로 다가갈 때 우리 이 통로를 만들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몸부림쳐야 이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묻게 될 때 좁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깊은 인간관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꽃피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치는, 연어처럼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시니어, 청춘, 우리 여러 가지 사역과 프로그램 속에서 아주 안타까운 현장이 있었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현장이 있었었습니다. 물론 이 행사는 아름다움과 은혜 속에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오셨고 또 여러 이웃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저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환영의 인사 외에 내려가는 길에 혹은 우리 식당에서 어디에서 지역에 온 이웃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행사를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힘써 마음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온 지역의 이웃들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한 손님들입니까? 이분들에게 남겨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0: 받아야 됩니까? 행복함과 은혜여야 되죠. 이게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찾아온 그 발걸음들의 마음을 냉랭하게 해서 그저 사진 한 장 들고 가게 했다면 성도들의 미소, 성도들의 응답, 환한 마음이 아닌 사진 한 장 들고 가게 했다면 이것은 깊은 슬픔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어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은 화를 내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 지역인 이웃들이 이 교회에 발 한번 디딘 일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진 한 장 찍은다고 누가 교회에 옵니까? 성도들이 사랑과 기도 속에 귀한 여정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여야 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과 이웃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 섬김으로 풍하는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여정에 그런 면에 우리는 도전과 역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에 값진 은혜를 우리 누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어져서 이웃을 그리고 복음의 통로를 더욱 크게 더욱 깊게 그리하여 복음에 전지 있는 교회가 되어져가는 축복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져가길, 그리고 우리 각 성도마다 영적인 높은 도전과 고향의 높은 지점을 향해 우리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율법은 채점표가 아니라 길 안내이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붙들어주는 말씀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은혜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지, 한 번에 충분히 주셔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심에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페분의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말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구나.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시험이 행동 점검이나 도덕 평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이게 전부이지요. 이것은 도덕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윤리를 점검하기 위한 규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오지은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두시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며 매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고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심는 법칙인 거죠. 즉 뭐냐면 좋은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악을 심고 독을 심잖아요. 그러면 절대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지 않아요. 악을 계속해서 심고 있으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원망과 불평과 화와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맺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삶 속에 계속 선한 씨를 심어요. 감사의 씨, 사랑의 씨를 계속 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은요,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은 뭐냐? 계속 감사한 일들만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반드시 앞날에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냐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행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런데 사실 보세요. 사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심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엄청난 희생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픔의 씨, 고통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심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세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향해서 눈물의 씨, 인내의 씨를 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란 게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 공짜 선물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떤 열매가 주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그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둔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기도의 씨를 심지 않아요. 평생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절대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러나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를 심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의 씨, 용서의 씨를 삶 가운데 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해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해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마음과 행위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이죠. 사람이요 밭에다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하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콩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콩을 심어놓고는 왜 수박이 열리지 않느냐,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왜 수박이 열리지 않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면 이건요 자신을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 우리가 거두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전에 심은 것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요 절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심고 뿌린 결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우연한 행운, 뜻하지 않은 복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내가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요. 나는 내 인생의 밭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내 삶, 지금 내 삶은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미래의 삶은요 오늘 내가 심은 씨앗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는요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선하게,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결이랍니다.

인생에서 심고 심고 또 심고 살아가면 그 인생의 미래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볼게는요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답이에요. 답은 알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인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오직 나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이기적인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은요 그냥 인간적인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매 순간 그렇게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 내게 편한 건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건 무엇인가, 내 인간의 본능대로 나를 위한 삶,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인생의 결말이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심어야 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 과연 뭔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육체와 반대입니다. 육체는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내 육체,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어요. 당장 내 안에 분노가 치면서 화를 내고 싶고 내가 정말 남들이 모르는 편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에요. 지금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주일 예배 한 시간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이 시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선택 속에서 결정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 인간으로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상황도 많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게끔 만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막 불만과 원망이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남들보다 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남들보다 네가 중요하다, 너 먼저 챙겨야 된다, 네 건강이 중요하고 네 안위가 중요한 거다, 그래야 네가 세상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늘 낮아져라. 늘 겸손해라. 늘 사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한 반대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체를 쫓아서,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그냥 밖으로 쏟아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누르고 말씀을 쫓아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밭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밭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거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바라오키는요, 이제는 썩어 없어질 정말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요,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요, 낙심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잖아요. 결단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건가? 아니,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낙심이 찾아오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 씨앗이요, 그 씨앗의 열매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육체의 그 어떤 욕망을 쫓고 그런 씨앗을 심는 사람은요, 그 즉시 자극적인 쾌락, 자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 곧바로 그 만족을 얻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 그 만족이 그대로 오잖아요. 술 마시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해롱해롱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해요?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하면 뭐 1년 후에 반응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게 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 만족감이 온다니까요. 그 쾌락을 곧바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곧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은요, 그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보세요, 오늘 바울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 뭔가? 이 선은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 뭐냐? 이 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선이에요. 이게 선한 일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이런 선을 향한 영적인 씨앗이요, 심자마자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그냥 멈춰버려요. 결국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 가족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었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둘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때, 이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즉 뭐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결국 뭐냐?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 기도의 씨, 사랑의 씨, 눈물의 씨, 인내의 씨,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케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함으로써 오직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선한 씨를 계속 심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삶는 인생이, 성령을 심는 인생이 정답인데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은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그 관계 속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오늘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일도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도 내 손에 물질이 있을 것 같고 내년 이맘때에도 내 몸이 건강할 것만 같은 그런 확신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요 씨를 심을 수 있는 날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즉 뭐냐, 씨를 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날이
그리 길게 남.

0: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뭐냐? 그만큼 인생은 짧습니다. 그만큼 인생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기회의 시간은요,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힘이 있고요, 내 건강이 허락되는 바로 지금, 지금이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있는 지금이요, 기회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아직 호흡이 있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과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흘러서요, 내 육신이 언젠간 약해질 거예요. 형편이 언젠가 어려워질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차갑게 굳어지잖아요. 그때는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은퇴하면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음으로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시간에 정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착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한, 무한하지 않죠. 유한한 인생의 이 기회 속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더욱더 착한 일을 행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착한 일을 행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히 착한 일을 행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모이는 이 땅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는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낭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할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죠. 우리 바라볼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시고요, 밥 한 끼 대접하시고요,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내일도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남은 인생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 제2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잘못엔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엔 관대했던 적 없으신가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데요. 7일 중에 마지막 날에는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면서 나의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시간이래요. 요한복음 8장에도 밤새도록 이 축제를 벌이고 난 직후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밤새도록 나의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한 사람들, 자신 역시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자신의 허물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엔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죄인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용서가 필요할 땐 용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땐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인들의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첫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올려드렸습니다. 크룩스의 목소리였는데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서기 부끄럽거나 또 힘든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서 언제나 나아가면 그 회개를 통로 삼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후렴에서도 이 가사가 나옵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 방황하지 말고 세상으로 더 나아가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부터 올려주고 계세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이렇게 세 가지 줄임말이죠.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네, 이렇게 세 글자 출석 체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하신 분들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저녁 시간이 돼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찬양을 내가 했나? 말씀을 좀 읽었나? 하면서 돌아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저번에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출석 체크 못했어요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이 시간 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하지 못했어도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꼭 사모하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석체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7513번님께서 활용을 해주셨네요. 오출완, 오늘 출석체크 완료.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우리 1372번님 반갑습니다. 오감완, 무더운 강릉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귀가함에 감사드립니다. 홍PD님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우리 청취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강릉의 날씨는 좀 어땠나요? 무더운 강릉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습한 날씨가 이어진 것 같은데 포항에는 계속해서 비가 왔고 지금도 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오는 건지 강릉에서 지금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우리 이런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계속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 준비하시니 신청합니다. 네, 너무 저랑 생각이 같으세요. 저도 저번에 비 왔을 때 비 준비하시니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나눠보겠습니다. 강종현님의 목소리예요. 비 준비하시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아까 강릉의 날씨 여쭤봤는데, 강릉은 오늘 화창하고 무덥다고. 다르네요. 포항은 아침부터 비가 와서 계속해서 우산을 챙겨서 바깥에 나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는데, 화창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또 하루를 마치고 귀가 출석 체크해 주신 우리 1372번님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2312번님, 오감환, 오찬환으로 승리하는 화요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맞아요. 이 시간에 사실 저희가 말씀 찬양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오찬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을 곧할 거니까.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또 우리 3424번님, 반갑습니다. 오감환, 오늘 감사 완료. 내일 휴일이라서 너무 즐거운 퇴근길,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화 사연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또 프로그램 이름과 딱 맞죠? 행복한 저녁. 너무 즐거운 퇴근길이시라고. 맞습니다. 내일이 휴일이에요. 저희가 또 투표가 있는 날이죠. 지방선거. 우리 한분한분 빠지지 않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들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7000번님, 오늘 감사 완료. 더운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더운 하루라고 하시네요. 오늘 저는 약간 바람이 좀 불었던 것 같아서요. 아마 우리 7000번님도 다른 곳에서 혹시 청취하시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우리 5297번님께서는요, 오늘 기도 완료. 오,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오기완. 오늘 기도 완료를 보내셨습니다. 정확히 감사 기도라고요. 중요하죠. 저희가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그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감사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루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2667번님. 오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오감환, 오마환, 오찬환입니다. 세 가지 출석 체크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네, 한번 저희가 찬양 준비해 보겠습니다. 홍PD님 반갑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2667번님, 오랜만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 7000번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신대요. 이 서울 경기권 강릉 위쪽 지방은 이제 다 화창했나 봐요. 우리 포항만 조금 흐린 날씨가 이어졌나 봐요. 그치만 저희도 이렇게 비 준비하시니 찬양도 듣고 한번더 비를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코너 준비되어 있죠. 기대

0: 달고 달디단
1: 바이블.
0: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볼까요? 이 시간은 찬양으로, 노래로 우리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고 또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사모님 평안하셨나요?
2: 네,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0: 네, 오늘 오실 때 좀 우산을 들고 오셨나요?
2: 비가 거의 이제 좀 그쳐서 네, 다행히 우산은 안 쓰고 차로 왔습니다.
0: 아, 차로 오셨군요. 그래서 바깥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알겠어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2: 비가 거의 네, 그친 것 같아요.
0: 네. 이후에도 또 오는지. 네, 우리 그래도 그쳤다고 했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네, 작은 우산 챙겨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싱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예린 양 그리고 김아리엘 양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비도 왔는데 날씨도 흐리고 좀 괜찮았어요?
3: 아니요, 너무 습했어요.
0: 너무 습해서 더웠죠?
3: 네.
0: 우리 예린 양은요?
4: 맨날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오늘은 못 뛰어놀았어요.
0: 그래요. 맞아요. 우리 점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2: 맞아요.
0: 점심 먹을 때.
2: 많이 왔어요.
0: 네. 그래도 학교 안에서도 좀 재밌는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예린 양?
4: 맞아요. 위클래스 같은 데서 보드게임 했어요.
0: 보드게임. 저도 보드게임 했던 그 시대예요. 생각보다 어리죠?
2: 예.
0: 예린 양 같은 끼어보려고
2: 저만 모르는 건가요?
0: 네. 네. 네, 우리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 경기를 오늘 진행했다고요, 두 분 다.
3: 네.
0: 저번 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예린 양.
4: 네.
0: 예린 양 오늘 어떤 경기 하고 왔다고요?
4: 저 오늘 안 했는데.
3: 어제.
0: 오늘 안 했어요.
2: 어제 오늘. 어제는 예선전, 오늘은 이제 결승전.
0: 아.
3: 본 경기는 오늘이에요.
0: 본 경기가 오늘이었는데 예린이가 오늘 안 했다는 거 보면 본선에 진출을 못한 건가요?
2: 아깝게.
0: 아깝게도 진출을 못했어요?
2: 아깝게.
4: 아니, 네. 다 저보다 키가 큰 애들밖에 없어요.
0: 아, 키가 다들 컸구나.
2: 네.
0: 우리 예린이가 생각보다 조금은 네.
2: 아담하죠.
0: 아담해요. 근데 또 다리가 긴 친구들한테 밀렸군요. 괜찮습니다, 예린 씨.
4: 괜찮아요. 다음 연도를 기대하죠.
0: 아멘. 아, 더 씩씩해 저보다. 아, 할렐루야.
2: 네.
0: 네, 우리 아리엘 양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0: 어떤 메달 땄나요?
3: 동메달이랑 은메달 땄어요.
0: 메달을 두 개나 가져왔어요. 동메달은 어떤 종목이었어요?
3: 멀리뛰기요.
0: 멀리뛰기. 은메달은요?
3: 높이뛰기 했어요.
0: 와. 그때 육상 준비한다 그랬는데.
2: 맞아요.
0: 또 다른 것도 다 잘하네요. 야, 운동을 너무 잘하네. 혹시 사모님께서 운동신경이 좋으세요?
2: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아쉽긴 한데
0: 네.
2: 네, 그래도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목사님께서 좀 운동을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2: 보는 걸 좋아하죠.
0: 근데 아리엘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운동을 다.
2: 특별한 유전자, 저희 집에 없는 유전자 같긴 해요.
3: 할아버지 유전자.
0: 할아버지 유전자, 기대됩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예린 양도 어제 달리기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아리엘 양도 높이뛰기, 또 멀리뛰기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박수!
2: 박수!
0: 수고했어요.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예린 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연도에 더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6월 2일 화요일 달고 달디다 바이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모님, 저희가 저번 주에 어디 말씀을 함께 배웠죠?
2: 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2주 연속으로 함께 했죠.
0: 네, 맞아요. 우리가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0: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박해하는 박해에 대한 퀴즈도 저희가
1: 네.
0: 출제를 했었고요. 또 이런 박해에 대한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도 나눠 보면서
1: 네.
0: 정말 주님께서는 하지만 이 수고와 또 우리가 했던 주님 안에서 했던 그런 그 수고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1: 그럼요.
0: 천국의 상급으로 또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도 적힌 우리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도 계속해서 외워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그 전에 이 말씀을 한번더 복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이셨죠. 복음 전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 찬양으로 함께 불러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2: 네.
0: 네, 함께 찬양으로 불러봐요.

0: 아멘.
1: 아멘. 이 찬양 언제 들어도 정말 울림이 있는 찬양이고 또 이 가사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일에서 혹시 좀 따가운 시선을 받고 또 좋지 않은, 예쁘지 않은 말들을 들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천국에 집을 짓는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저희가 날씨 얘기를 좀 앞서서 출석 체크하면서 했는데요. 우리 6206번님께서 오가만 하시면서 전주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0: 방송이 전국 방송인가요?
1: 네,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저희 뭐 베트남에서도 청취하시고요.
0: 아, 맞아요. 저희
1: 네.
0: 미얀마에서도
1: 오,
0: 들으시더라고요.
1: 정말요?
0: 네네네.
1: 네, 또 미국에서도 청취를 하고 계시고
0: 아, 네.
1: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0: 감사하네요.
1: 감사했어요. 참 이렇게 미국은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0: 그렇죠.
1: 네. 이 시간 챙겨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가만 전주는 화창합니다. 처갓집 일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남을 도와주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해주신 주님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처갓집 일이라고 하셨는데
0: 왜
1: 남이라고
0: 남?
1: 하셔가지고. 하지만 이제 우리 6206번님께서는 그만큼 돕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저희에게
0: 네.
1: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주의 날씨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6206번님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전주는 또 화창하다고 하시네요. 또 아래 지방이 다 비가 온건 아니네요.
0: 네, 그러네요.
1: 경상도는 비가 왔는데 대구도 비가 왔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오늘 이 찬양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 말씀 찬양 5장 11장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퀴즈를 저희가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0: 좀 쉽게 내봤어요, 사모님.
1: 쉬울까요?
0: 약간 간단해요. 마태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여러분 아십니까?
0: 마태복음을 영어로 답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2: 마태복음을
0: 네, 영어로 답 말씀하시면 안 돼요.
1: 쉬울 것 같은데.
0: 네, 1번 Mark.
2: Mark.
0: 2번 Matthew. 네.
2: Matthew.
0: 3번 March.
2: March.
1: 영어 교실인가요?
0: 네. 좋지 않은 발음 한번 굴려봤습니다. 1번 Mark, 2번 Matthew, 3번 March. 스펠링은요. 1번 M-A-R-K, 2번
2: M-A-T-T-H-E-W,
0: 3번은
2: M-A-R-C-H.
0: 네, 저희가 항상 성경, 네, 성경에 기반해서 또 찬양에 기반해서 이렇게 저희가 퀴즈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마태복음 말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좀 즐겁게 내봤습니다. 1번 Mark, 2번 Matthew, 3번 March.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어요. 일단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두 가지는 성경 영어 성경이고요. 한 가지는 그 3월입니다. 3월. 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랑 되게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더라도 1번은 Mark, 2번 Matthew, 3번 March.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정답 많이 맞히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영어 발음이 좋았다는 거니까요. 네,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 올라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Mark, 2번 Matthew, 3번 March. 네, 정답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화요일 코너 달고 달지단 바이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어 퀴즈였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내신 분들도 계시네요. 저희 다시 한번 퀴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1번이 뭐였죠? 1번
2: 마크,
1: 2번
2: Matthew,
1: 3번
2: March.
1: 네, 영어 방송 아니고 극동 방송입니다. 1번 Mark, 2번 Matthew, 3번 March. 네, 저희 정답을 바로 발표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추측해서 맞춘 분이 계세요, 여기. 우리 아리엘 양.
3: 논리적이었습니다.
1: 네, 논리적이었어요, 꽤나. 네, 몇 번이라고요?
4: 2번.
1: 2번, 왜죠?
4: 1번은 네. 마태복음이라 하기에 너무 짧고요, 영어가.
1: 네.
4: 3번은 3월, 영어로 하면 3월이어서 너무 의미가 없어서 2번 제일 긴 걸로 골랐습니다.
1: 정답입니다. 속어법을 이용하셨어요. 지혜롭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Matthew. 이게 영어, 영국식 영어로는 마테오라고 합니다. 마테오. 네, 그래서 우리 정답 많이 맞히셨는데요. 8373번님, 오, 영어 퀴즈라니요? 정답은 2번 Matthew입니다. 아우, 정답. 또 7000번님도 2번. 그리고 우리 8151번님, Matthew, 정답. 네, 그리고 우리 또 2번이라고 보내셨고요. 6252번님께서도 Matthew입니다. 발음 너무 좋다고 이모티콘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네, 7201번님 2번 정답이고요. 아, 근데 아쉽게도 한 분께서 1번. 아, 아쉽습니다. 이게 발음을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나
3: 그러게요.
1: 봐요.
3: 발음 문제인가 봐요. 네,
1: 발음 문제죠. 네. 1080번님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8373번님, 서영 PD님 발음 최고입니다. 우리 두 어린이들도 발음이 아주 좋았어요. 틀릴 수가 없다. 2번 정답 맞히셨고요. 2312번님도 2번으로 갈게요. 정답. 또 8676번님도 2번 정답 매티입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7513번님.

0: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린 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잘 모르겠는데 엄마께 물어보니 2번이라 하네요. 왜튜 정답은 2번.
0: 우리 어린이가 써가지고 예린 양에게 맡겨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정답입니다. 또 그리고 2312번님께서 멀리 있는 손녀딸들 너무 보고 싶다고 어린이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손녀딸이 더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할머니이실까요? 할아버지실까요? 너무나도 이렇게 손녀딸도 그립다고 하시는데 이 시간 어린이들 들으면서 또그좀 마음이 더 덜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곳 포항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렸는걸요. 밭작물이 가물었는데 성령의 단비로 풍년이 될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포항에 와서 이 비가 저는 사실 별로 반갑지 않았는데 우리 농사 짓는 분들께는 이 비가 너무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0: 이
2: 맞아요.
0: 시기에 또 필요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우, 이렇게 농사 짓는 분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비가 오는군. 할렐루야.
2: 맞아요.
0: 올 거면 더 많이 와라.
2: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0: 네.
2: 사모님, 이건 그냥 비가 아니에요. 꿀비예요. 그러시더라고요.
0: 진짜 필요하군요.
2: 네.
0: 꿀비 내려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372번님도 2번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아까 선물 소개 들려드렸죠.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봤습니다. 선물은 일단 첫 번째 퀴즈라서 두분 드리려고요. 우리 8676번님, 그리고 8151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8676번님, 8151번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주소와 이름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다음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말씀이 나가거든요. 오늘 새로운 말씀 어딜까요, 사모님?
2: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0: 네.
2: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중에서 13절만 암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0: 한 절만 우리
2: 네.
0: 이렇게 하는군요, 암송을.
2: 네.
0: 우리 8755번님께서 갑자기 피디님 발음이 직입니다 이러셔가지고 어떤 문자가 올라오길래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하는데요. 한 절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따라 부르신다면 이 시간에 쉽게 외우실 수 있을
2: 네.
0: 겁니다. 네, 꼭 외우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따라 부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요. 오늘은 꼭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이 음원으로 준비된 찬양 올려드릴게요.

0: 네, 오늘 말씀 찬양, 이 찬양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포함된 말씀이라 좀 길었어요. 근데 오늘은 딱 13절만 외운다고요.
1: 네.
0: 네, 지금 바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일단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뒤에 빛과 소금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0: 이런 네, 말씀들인데요. 함께
1: 그렇죠.
0: 외우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모님?
1: 네.
0: 네. 1절 13절부터.
1: 네. 한 줄씩 제가 먼저 선창하면
0: 네.
1: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오늘은 소금, 그리고 뒤에는 빛,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사모님, 이 말씀에서 소금과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0: 네.
1: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죠.
0: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죠. 맞습니다.
1: 맛을 짜게 내기도 하지만,
0: 네네.
1: 예, 또한 유대 랍비들에게 있어 소금은 지혜를 의미한대요.
0: 유대 랍비들에게는 소금이
1: 네.
0: 지혜이군요.
1: 네.
0: 오, 처음 알았습니다.
1: 그리고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그것은 저희랑 똑같네요.
1: 네네.
0: 네.
1: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에서 나누었던 선지자들의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겠죠?
0: 아, 맞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1: 네.
0: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군요.
1: 네.
0: 근데 소금이 먼저 나오는군요. 소금, 그 다음 빛. 저희는 항상
1: 네.
0: 빛과 소금 이래서
1: 아,
0: 빛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소금이 먼저
1: 네,
0: 나오는군요.
1: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봐야 될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1: 네.
0: 너희는 소금이다.
1: 소금이다.
0: 그리고 너희는
1: 빛이다.
0: 빛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즉시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하게 되는데요.
1: 네.
0: 한번더 불러보고 저희가 퀴즈 바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두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퀴즈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소금에 관한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소금을 강조하셨어요. 사모님, 퀴즈 출제해 주세요.
1: 네, 소금은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앞서서 좀 나눠봤습니다. 소금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랍비들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모두 아는 그런 네, 의미죠.
1: 그렇죠.
0: 두 가지입니다. 객관식이. 1번은
1: 방부제.
0: 2번은요?
1: 방향제.
0: 네, 소금은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와 역할이 있죠. 1번 방부제 역할을 한다, 소금이. 2번은 방향제 역할을 한다, 소금이. 네, 소금. 우리 다들 집에서 무조건 볼 수 있는 재료죠, 식재료.
1: 그렇죠. 없으면 안 되죠.
0: 없으면 안 되죠. 소금으로 맛을 내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소금은 지혜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한 가지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1번 방부제, 2번 방향제. 일단 이 소금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번 방부제, 2번 방향제. 소금으로 만든 방향제. 궁금합니다. 또 방부제. 1번은 방부제고요. 2번 방향제. 오늘 이 두 가지 네, 둘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 소금의 역할 1번 방부제, 2번 방향제 정답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7513번님께서 3번 방파제 어떤가요? 3번 방파제 추가합니다. 1번 방부제, 2번 방향제, 3번 방파제. 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은 지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1번 방부제, 2번 방향제, 3번 방파제. 샵 9030 그리고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 9030 적어서 정답 보내주세요. 마음에 가득한

0: 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13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소금된 우리 크리스찬 분들 모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퀴즈가 있었어요. 소금이 지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소금이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1번 방부제, 2번 방향제. 오늘 정답은 예린 양몇 번일까요?
1: 3번 방파제.
0: 아 진짜? 아 예린 씨 여기
2: 하지만
0: 방송이에요?
2: 1번
0: 우리가 이렇게
1: 1번이다.
0: 거짓말하면 안 돼요.
1: 정답은 1번.
0: 맞습니다. 1번 방부제.
1: 1번입니다.
0: 선물입니다. 아까 전에 계속 방파제 꽂혀가지고 방파제 넣을 걸 그랬어요. 그럼 방파제라고 했겠죠? 자 우리 7000번님 정답 1번 방부제 정답입니다. 또 2312번님께서도 정답이고요. 1372번님, 5297번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와, 우리 5130번님께서요. 1번 방부제입니다. 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어요. 와, 오늘 또 퇴근길에 듣고 계신 분들이 문자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새싹분들 처음 보내신 분들인데요. 6468번님, 1번 방부제 늘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1072번님께서 또 처음 들어오셨네요. 1번 방부제. 짠맛 같은 인생이 방송으로 향기 나는 방향제 같은 은혜. 방송 감사합니다. 야, 처음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야, 너무나도 정말 수준급의 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7010번님께서요. 1번 방부제입니다. 미술학원 이전 준비 중에 학원 앞에 메시지를 이곳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라고 붙여놔야지라고 생각 중이었는데 방송에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또 홍보 멘트가 아닐까, 그 메시지가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 7012번, 10번님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도 전 너무 또 감동인데요. 오늘 또 7656번님 또 많은 분들께서 5297번님도 정답 맞히셨는데 선물 당첨자 바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6468번님 그리고 1072번님 그리고 7010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멘트를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아리엘 양, 그리고 예린 양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또 예린 양, 아리엘 양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어서 이 말씀 배우나요, 사모님?
3: 네.
0: 네, 다음 주에 저희 기대하면서 이 시간, 화요일 저녁 6시 꼭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소금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청취해 주세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시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시죠? 그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며 우리가 바랄 다른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빚으시고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습니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가장 쉽게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말하던 사람이 집에만 오면 말이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가장 쉽게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족이니까 편안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한 자리이고 꾸미지 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이 자칫 함부로 대하는 태도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말을 가볍게 여기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꼭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짜증 섞인 반응 이런 것들이 오래 남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쉽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흉터가 옅어질 수는 있지만은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했을까라고 후회도 남고요. 그 말이 아직도 나는 기억에 생생하다 하면서도 아픔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말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말이 분위기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기억을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자녀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꺾기도 하며 부부가 서로에게 던지는 말이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차갑게도 만듭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 조심하라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입술이 상처를 퍼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은 가족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은 말로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가정과 관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버릇을 조금 고쳐라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가족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베소서 4장의 전체 흐름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 조심해라라는 이러한 생활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말도 새로워져야 되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욕설이나 거친 표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꼬는 말,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낙심시키는 말도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표현이어도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남기는 말이라면 그것 역시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욕이 없다고 해서 다 깨끗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그것은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런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조심성이 풀어지고 익숙한 관계라서 선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아, 그걸 또 못하느냐? 아, 당신은 맨날 왜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가만히 있어. 아이, 아버지는 맨날 똑같아. 이런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뱉고 지나가는 말이 있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듣는 말은 더 깊이 박혀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그냥 흘려보낼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의 말은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는 상처를 주는 말을 조금 줄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의 힘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뒤늦게 해명하고 설명해봐도 이미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3, 4, 1언 곧 한마디 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할 뿐만 아니라 3기 1언 한마디 말하기 전에 세 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비어있는 상태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입술은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상대를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일까요?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꼭 필요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말입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짧은 말도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 이런 말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은 지적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나갑니다. 부모가 늘 비교하고 꾸짖고 무시하면은 자녀의 마음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바르게 훈계하면서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면은 이 자녀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갈수록 말이 짧아지고 무뎌질 수는 있지만은 바로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모두가 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이 바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도 그렇습니다. 무심하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서운함을 남길 수도 있고요,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가식없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가정에서 덕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때에 우리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집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말이 상처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날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은혜로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보다 먼저 마음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댐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말의 문제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에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면 말투만 고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는 대개가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분이 쌓여 있고 서운함이 쌓여 있고 억울함이 쌓여 있고 그래서 오래 참다가 이 감정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도 화가 나면 쉽게 나오게 되고 평소에 참아두었던 말도 이 감정이 올라오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의 바깥만 다루지 말고 그 말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결국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마음의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이 결국은 말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서 악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나쁜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내도 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 노함과 분냄은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고 마음의 열기가 말로 번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은 그 감정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시끄럽게 다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말로 상처를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잠시 숨겨두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좀 조금이라도 남겨두셔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관계를 병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의 문제라고 하면은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좀 심하게 말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좀 험해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또 악한 마음, 비방과 분냄은 단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거친 말과 또 악의와 무너지는 관계를 보시면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아주 엄숙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화가 나서 말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말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탁 앞에서, 거실에서도, 또 부부가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가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말과 태도는 단순히 가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은요, 서로 숨기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속 상태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참고 기다리다가도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빨리 알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문제는요, 내가 상한 마음을 이거 다루지 않는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상처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들 집에서 쏟아내고 마음의 답답함을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로 풀어버린다면 가정은 쉼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감정

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말을 가장 바꾸는 그런 좋은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악한 감정은 회개로 바로 비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의 입술도 달라집니다.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의 말은 은혜가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러한 서운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작은 말도 크게 들리고 또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쉽게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겉으로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성령 앞에서 다루어져야 진짜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입술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악독과 분냄과 소원함이 오래 쌓여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풀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상한 감정을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입술까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태도를 버리고 은혜와 평안이 묻어나오는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세워집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따뜻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것을 버리라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가정은 차가운 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친절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친절은요, 작은 것 같지만 관계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 친절은 생각보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뚝뚝해지기가 쉽고 익숙할수록 배려를 생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표정 하나, 또 가족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반응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친절은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의 자리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실망하고 더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불쌍한 사람 취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상대를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대가 부족하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 역시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또 오늘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가장 사랑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길수록 오해도 생기고 서운함도 쌓이고 또 실망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가정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상처 한번 없는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붙잡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대신에 다시 품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가장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넉넉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고쳐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주는 가정은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이 있고

0: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가 용서하라는 가정이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인 것입니다. 말로 이해하려기보다는 관계를 살리려고 하고 내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차가운 말과 쌓인 서운함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친절과 긍휼로 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지 마시고 가족에게 먼저 이 한마디를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사실 하지 못했던 말들이지요. 마음에는 있었지만은 미루어두었던 말을 오늘 한번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혼자 지내시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로운 말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정은 말로 무너질 수도 있고 말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서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세워주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서로를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흐르게 하셔서 서로 무너뜨리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우리 효자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국에 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네,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랩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최한성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이 주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시면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덧 6월이 성큼 다가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5879번님께서 제가 또 어느 방송에 출연하신 거 보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과 늘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의 신청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6월 한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는 오늘 이 저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선하신 빛을 비추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언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함께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성님의 시편 92편 두곡 띄워드릴게요.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손경민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용석의 시편 92편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 한 곡 준비했는데요. 필 데이브의 연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들으시죠.

필 데이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들으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톱 느은의 영어 찬양입니다. Goodness, Love and Mercy. 주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 사사기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 7장을 통해서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쭉 나누었습니다. 이제 8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사사기 8장은 기도원 통치 아래에서 평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주신 후에 부딪히게 될 여러 사실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이제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 결과로 번영을 하게 됩니다. 세베와 살몬과 같은 미디안 왕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한 자유와 그 번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8장을 보면 앞부분 내용을 생략하고 8장 22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원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암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드온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처럼 높은 직책을 제안받을 때

참 얼마나 뭐 나름대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을까. 어쨌건 그러한 제안을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시 왕을 요구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들은 왕을 고집했고 계속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사사인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그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 형태는 신정 정치가 되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기드온을 그토록 놀라게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요망하는 참 묘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통치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들도 계속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기드온의 놀라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기드온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이 젊은 청년 기드온이 자기가 겁쟁이였던 사실을 깨달았죠. 기드온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그 분명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겁쟁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 안에는 싸움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으로 기드온은 놀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나열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죠. 사실상 기드온은 사사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보면 다윗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원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래 순종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또 순종적인 삶을 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사들이 커다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연약한 겁쟁이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기드온이 또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8장 30절로 31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이것은 기드온의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는데 모두 71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이것은 기드온의 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아니, 이러한 여성 편력을 가진 사람을 왜 사용하셨어?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다고요. 기드온은 이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인정하지는 아니하셨어요. 기도원의 이러한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통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하와만을 지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아담만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만을 취해서 한 여인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하갈이라는 애굽 하녀를 첩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실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인데, 오늘날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죄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동을 축복하지 않았고 기드온도 축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행동은 왕국을 분열시켰으며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행위에 있어서의 오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십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친구가 기드온의 전기를 썼다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제거시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가슴에서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8장 33절로 35절인데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배은망덕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고 있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죄송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파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9장에서는 기드온의 첩의 소생인 악하고 죄악된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기드온은 첩을 얻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첩을 얻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9장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리금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 소년은 매우 야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었으므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를 따르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5절.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겼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확실히 이 5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아비멜렉을 하나의 사사로 분류를 하는데 적어도 그가 이스라엘을 3년이나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그레이 박사는 아비멜렉의 찬탈과 형제 살해는 사사로서 합당치 않다 이렇게 썼어요. 그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통치는 다음과 같은 다니엘서 4장 17절의 말씀을 실감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봐요. 뭐라고 그랬냐면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선한 통치자가 직책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권세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그 백성들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백성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통치자를 갖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람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이러한 원리가 아직도 진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9장 25절에서 52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도한 아들을 기른 기드온의 생애의 슬픈 말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자기 백성의 사사로 또 구원자로 이렇게 삼으셨죠. 이토록 선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몰아간 것. 이건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9장을 정리하고 10장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10장의 처음은 일곱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돌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0장 1절로 2절인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돌라의 뜻이 뭘까요? 그는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비록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태어나서 죽은 날까지 기록해 둘 만한 업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비석에는 다만 태어나서 죽다라고만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3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사심을 타고 성읍 사심을 다녔는데

0: 우리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야일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기록된 것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에게 각각 어린 나귀를 사주었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야일은 그 아들들에게 멋진 자동차 대신에 나귀를 사주게 된 것이죠. 이 40명의 소년들이 나귀를 타고 길르앗에서 나아가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야일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고 봅니다. 첫째, 목적 없는 번영. 둘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풍요. 셋째, 심이 없는 특권 등입니다. 당시 나귀는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나귀는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물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 10절에 보면 신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류 계층이나 그들 풍속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부의 상징이었고 왕들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당시에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어린 나귀를 평화의 짐승으로, 말은 전쟁의 짐승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실제로 부의 상징이요, 왕의 표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 중한 명으로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으심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비멜렉, 2번 여룹바알.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용기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0: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힘든 기억도 슬픈 기억도 있고 또 즐거운 기억도 좋은 기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흐릿해지기 마련인데요. 잊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14살 때부터 매일을 거의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쉽게 피곤해지는 기억의 고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기억 창구가 무한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기억을 가진 경우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환자의 경우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워내야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은 뇌의 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중요한 일은 잘 기록하는 잘 잊고 잘 기억하기로 인생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지나온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버틴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내올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고 기대고 의지했던 이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우리를 그런 길들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이치,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데이빗 페르푸스의 No More Night, 마이클 잉글리시의 In Christ Alone, C.C. 와이너스의 Alabaster Box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모래사장을 걸어온 발자국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구간을 보면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왜 그때 나를 혼자 두셨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걸을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고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걸어왔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들쳐 업고 걸어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비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요. 신화 작품으로 풍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잘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나는 길을 알아두었다가 실수인 척 편지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요. 어떤 사람에게도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무리하게 굴어도 절대 비난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편지를 받았을 땐 답장을 적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뒤에 봐도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만 답장을 보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매섭게 몰아붙였지만 변호사 시절에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뒤에는 결단코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존중함으로 다가가고요, 결코 비난하지 않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비평 많이 하죠. 비판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면서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나?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자 보내실 곡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요.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푸르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장미꽃 위에 이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감사한 마음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인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모자란 지성과 이해가 아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깜깜해도 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로즈엠의 발걸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씀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 약의 여호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죠. 답답한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걱정, 근심을 맡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돈이나 권력 또 명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당신께 나와 근심 걱정을 편하게 얘기하길 기다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걱정 근심을 기대와 또 환희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 365번에 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같은 약속도 있으시죠.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걱정거리 또 근심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마음을 먼저 뺏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내 근심 걱정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찬양들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응원의 메시지,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거나 탈북에 또 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편지나 엽서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내용을 보도된 것을 분석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이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 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0: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인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즉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양에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네.
2: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병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했기 때문에
0: 네.

0: 특별히도 문학의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은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문학의 총동원으로 들끓는 가운데 네.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예.
0: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모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1: 네.
0: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0: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제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라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1: 네.
0: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0: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팔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네.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 오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외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읽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1: 네.
0: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의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나토에 파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식 웨딩 서비스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K-웨딩 수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익히며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 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70대 늦가기 박사가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데일리 NK

북한이 논과 양어를 결합한 농법 확대에 나섰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주민들이 사고 예방 명목의 통제 강화보다 절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며 조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액화 석유가스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 발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관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액화 석유가스 수출 확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선박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은 모두 36척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7척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해 전체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삼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일반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높고 화물 저장 기술과 안전설비가 복잡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최근에는 액화석유가스뿐 아니라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송 수요까지 커지면서 관련 선박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 이어 초대형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일의 본부를 둔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훈련사령부에 육상, 해상, 항공, 자위관 등 모두 4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부대 편성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나토 조직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기술 변화를 직접 파악함으로써 자국 방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 무인전력 등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해 일본의 방위체계에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 필리핀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자위대 파견 역시 이러한 안보 전략 확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식 결혼 서비스 결혼 정보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한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웨딩 전문 기업 유 모멘트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형 웨딩홀인 더 채플 앳 사이공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웨딩홀은 한국 예식 문화의 특징인 채플형 예식장과 연회 공간 분리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식과 식사를 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식 웨딩은 결혼식 자체의 분위기와 품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연회장과 오픈 키친, 다양한 뷔페 메뉴를 도입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했는데요. 회사 측은 결혼 적령 인구가 많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형 웨딩 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결혼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축적해온 웨딩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이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학습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캠페인으로 아틀라스가 기본적인 패스와 슈팅부터 고난도 개인기까지 단계적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해 복잡한 동작을 구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 속 아틀라스는 한쪽 발로 차는 척 상대를 속인 뒤 반대발로 공을 차는 이른바 고스트 라보나 킥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컴퓨터 그래픽 없이 실제 로봇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와 이미지 생성 단계를 넘어 실제 신체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향후 제조업과 물류,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축구 기술 시연을 넘어 인간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 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니사는 주식과 투자 신탁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지만 최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생활비와 여가비까지 줄여가며 투자금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일본 20대의 월 평균 투자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취미와 여가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젊은 층은 점심값을 줄이고 의류 구매나 공연 관람까지 포기하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사회의 노후 불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젊은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형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자기 개발까지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있는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고등학생 장래희망 조사에서 투자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70대 여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 따르면 함정희 씨는 지난해 전북대 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뼈와 혈관 등 인체 조직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들이 기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함 씨는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평소 생명 나눔 의사를 밝혀온 뜻에 따라 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60대 후반 보건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늦깎이 연구자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국산콩 연구와 가공 사업에 힘쓰며 대통령 표창과 농업신 지식인 선정 등의 성과를 남겼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삶과 나눔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늦게 사연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해 논과 양어를 결합한 이른바 논판 양어 농법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지 농촌에서는 논판 양어 확대를 위한 실무자 강습과 경험 토론, 현장 참관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판 양어는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고기를 함께 기르는 방식으로 잡초와 해충을 물고기 먹이로 활용하고 물고기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생태 순환형 농법입니다. 북한 당국은 적은 비용으로 식량 생산과 단백질 공급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어 공급과 물 관리, 시설 유지 비용 등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과 지시만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농사일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양호 관리와 도난 방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논판 양어를 자력갱생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생활과 직결된 절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 안전부는 최근 사고 방지 대책 월간 종료를 앞두고 단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담당 지역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원들은 교통사고와 화재,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주민 강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생활난으로 인해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땔감 부족으로 울타리를 뜯어가거나 철제 물품을 훔쳐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물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문제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안전원들이 통제와 교육보다 실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더 나서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도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양덕 17도,

0: 삭주와 구성, 희천은 오후부터 자성과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강계, 구성, 자성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강계 30도, 자성 28도,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8도, 사리원과 신계 14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9도, 사리원과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오후부터 해산과 풍산, 고성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1도, 해산 12도, 풍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8도, 고성 23도, 풍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산 23도, 청진과 운기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 북녘 주민들의 복음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또 북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을 함께 전하면서 북녘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6월 3일, 오늘은 남한의 선거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작은 칸막이 안에 혼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귀한 한 표를 비밀리에 행사하죠. 이 짧은 순간도 자유라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작은 종이 한 장이 다시금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북쪽에서는 이 평범한 일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죠. 마음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한마디의 결과가 꽤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북녘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늘의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우리를 희게 맑히시는 햇빛과도 같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이미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쥔 하루가 된 줄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용훈의 해피피치니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화관이 뭔가? 화관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화관이로 번역을 했는데 다 탄 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죄. 이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침내,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침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찰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 1871년에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열두 형제 중에서 일곱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12살 때 감리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0: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랬죠. 실망과 좌절만에 뼈저리게 번민하면서 바닷가에 낭떠러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아봤는데 네 앞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때 그 받은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에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정착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0: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이 경험한 이곳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고향 북녘당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 속의 모습들, 또 기도의 제목들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북녘당을, 그러니까 북한 고향을 떠나신 지는 20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황해도에서 건너는데 해상을, 그러니까 바닷길로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덜어 있었어도, 이렇게 육지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북한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너무 멀죠.
1: 네.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게 되셨어요?
0: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나니까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런 귀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번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바닷물에 빠지면 건물락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가지고 탈북하게 되었고 진짜 그 여정이 너무 길었어요. 교통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길가에서 자기도 했고 역전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이러면서 진짜 그저 한 20일 만에 그렇게 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
1: 네. 거의 한 달이 걸렸네요.
0: 네네네. 집을 떠나서 거의 그렇게 걸렸어요. 거진 한 달. 그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무슨 장사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신매매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마음 착한 중국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새 가정을 이루고 20년 동안 산 거예요.
1: 한국 말을 못하는 중국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중국 한족이었어요.
1: 네. 가서 언어를 익히신 거예요, 20년 동안.
0: 진짜 그때 그 금방 그 집에 한족 집에 갔는데 못 살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매일 울었어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남편한테 저러면서 우는데 그러면서 보내달라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애를 떨구겠다고 지붕에서 떨어져 본 적도 있고 약을 한 줌 먹어본 적도 있고 매일 울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점점 배가 나오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내 남편하고 이게 애가 나면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싫든 나쁘든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고 결심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지났어요. 그러다 애가 나오니까 애가 출생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 애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애 하나만 딱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1: 아이는 그럼 지금 중국에 있나요?
0: 네, 중국에 다 있어요. 둘이 아들, 딸 낳았어요. 그래 다행히도 남편이 그 마음이 착해요. 중국의 그 한정 남자, 농촌에 사는 남자들은 마음이 다 착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저 산 거예요.
1: 아이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0: 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수송하는 중이에요. 네.
1: 나중에는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0: 네. 기회가 오면 꼭.
1: 그러면 그렇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황해도에서 강을 건너셨는데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여정을 사실 결단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황해도에 계셨던 가족분들과는 그럼 인사를 따로 나누셨을까요?
0: 승인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장사하러 떠난 것만 알거든요.

0: 장사라집을 떠난 것만 알고 이렇게 중국까지 온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결을 못했어요. 연락을 전혀. 생사를 모르거든요.
1: 그럼 행방불명된 줄 알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오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시면서 또 오셨잖아요.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자녀분의 목소리를 금방 또 알아차리시잖아요, 부모님은.
0: 모르겠어요. 알아차리겠는지.
1: 바로 아시고 그때의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을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다시금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이
0: 그렇죠.
1: 속히 오도록.
0: 하루빨리 진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1: 아멘.
0: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1: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이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기도, 그리고 곳곳에서의 기도, 일본에서의 기도도 올려드려지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곳에 오시기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그 여정들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김기선 씨의 목소리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함께했던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 소망과 그 기도와도 같이

아직도 아픔이 서려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중보와 복음의 울림이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속히 볼 수 있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

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날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따라 비바람이 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된 만남입니다. 설령 내 인생이 지금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른 축복의 조상인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본문 대목이 그거예요. 아들인 국무총리 요셉이 아버님 애굽 황제께서 보고 싶어해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아들 체면 생각해가지고 아, 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좀 웃으며 그럴 법도 하잖아요. 웬걸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50장이 되거든요. 창세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 안 돼도 되니까 파란만장하지 않고 험난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쌍둥이인데 왜 동생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태어났지. 그러다 보니 형한테 치였지요. 게다가 족장시대인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사랑, 그 모든 기득권은 다 형 에세에게 빼앗겼지요. 그것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좀 몸부림쳐가지고 좀 축복권 받는 줄 알았더니 웬걸 잘못돼가지고 야밤에 그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나서 또 브리테니커에 의하면 한 1500km 된다는데 그 살던 부엘세바에서 무려 한 5주 동안 걸어가지고 터키 남동부 하랑까지 갔지요. 그곳에서 삼촌 만났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타양살이 했지요. 불쌍해 하지도 않네. 여러분이 그랬다 그래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외삼촌에게 사기까지 당해요. 그 먼 거리에서도 믿었죠. 야곱이 삼촌 믿었죠. 그런데 외삼촌의 탐욕 때문에 그랬죠. 또 우리 동네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합리화시키면서 사기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20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밤에 몰래 도망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당한 가운데에 야밤에 몰래 또 처자식 데리고 도망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까요? 안 도와주셔야 될까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웬걸 또 외삼촌한테 잡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기를 모면

변합니다만은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휴, 유기농겠다 그런데 또 웬걸 자기를 미워하는 예서가 군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충격인 겁니다. 아마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략적으로 A안, B안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잠이 안 왔는지 얍복강가에서 밤새껏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실은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멸했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닥쳤어도 여러분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트라우마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게 야곱입니다. 오, 자 그러면 아유 내가 다리는 절었어도 아이고 이제 좀 괜찮게 저는 웬걸 또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가다가 외동딸이 성폭행당합니다. 성폭행당한 걸 알고 성폭행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형제들이 아들들이 싹 다 죽이니 살인자가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또 이 못된 녀석이 아들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 녀석은 그냥 루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를 또 건드리질 않나. 아이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런 야곱이 그러니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애는 103년 동안, 130살 동안 살아왔지만 도대체 행복한 날짜가 저 야곱에게 며칠이나 됐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만남,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위대한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가닥이나요.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만남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만 보게 돼요. 어느 승려는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찰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 수십 번 읽고 성경 달달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물론 이 만남의 대상 잘못 만나면 야곱처럼 사기나 당하고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영원한 독생자마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죄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시험거리가 있고 연단이 있어서 항시 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그 사연들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 애굽 제국에서 멀리 떨어지던 촌동네 야곱이 애굽 최고의 실권자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만 봐도 축복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바로 만나러 갔을 때 축복하고 나올 때에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성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면에서 이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야곱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니까 애굽 황제를 축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하며 사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축복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 변하는 거 보면 인간성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간성도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본래 남을 축복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쪽에서 뜬 것과 같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뭐 한다? 못 참는다. 여러분 일랑 배고픈 일도 없고 남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남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 붙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쌍둥이인데 곤이 태어나더니 왜 발꿈치를 잡습니까?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비한 인간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려 한 210년 동안 과제로 남은 것을 야곱이 너끈히 해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들 열두 아들 모두 열두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걸어갔던 그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걸어가면 밀려드는 시냇물에 다듬어지는 조약돌처럼 여러분의 인생도요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가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맺어야 될 열매도 맺게 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 되니 참으로 소중해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계속 갖는 것은 연단의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정금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존귀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감옥에 가야 되고 어느 한순간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세상 상식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종족별로 연구해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종족은 유대인이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 삼는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베들레헴 흙수저 출신인데 나중에 다윗이 왕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변방촌노였던 야곱이 당대 최강대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니까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할 켈 바르트와 에밀 브로너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 조건은, 통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안 보이나 바람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하지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세워두셨습니다. 누굴 세워주셨다고요? 부모님 보면 아, 하나님 대신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그런 것만큼 부모들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을 대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입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입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이 존귀하고 못하고는 부모 책임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부모님으로 가정생활해야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계실 수 없으니까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건 교회의 중직자이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0: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 사이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보다는 그게 귀찮다고 휴대폰 가지고 AI를 우선 더 많이 만나요. 무슨 있을 때마다 AI 만나갖고 상담을 해요. 어느 분이 AI에게 상담했답니다. 종말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AI의 답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것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종말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 인공지능은 그런 이단들이 가르친 것도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대로 소개시켜주니 그걸 그대로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힘들어도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지 그저 편하게 그런 거 믿었다가 여러분은 추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존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지체답게 존귀한 사람답게 좀 하나님 만나며 사세요. 아니 존귀한 사람이라면 만왕의 왕을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매일매일 대통령 만나는 분이다. 그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 정도면 존귀하지요. 이러면 여러분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틈나는 대로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삶 살아가는 거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그저 세상 피조물 그런 것들에 막 만나기 바쁘고 그럼 여러분은 결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어도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신
1: 나이스만큼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전 말씀대로요 야곱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기당한 20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몇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거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세요. 당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분명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 허투루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겪고 힘들었던 거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 대답은 듣고 제가 시간 걸리더라도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거 보고 또 치매 걸렸다 그러지는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 당했지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의 고난 역경 흘렸던 땀과 눈물 다 사용하셔서 복된 미래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자양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마음은 열어놓고 가져야 돼요. 이런 만남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화를 주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을 보고 저주하고 속으로 잘못되길 바라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렇게 잘못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절망과 한숨이 메아리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0: 복된 미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사명 주시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과연 내가 복된 미래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건의 과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고했던 뭐 야곱 역시도 축복권 받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이 파란만장한 사건 자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성향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지 이 마음을 유지시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 맺잖아요. 이것이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이 순간 이 말씀들은 지금 내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그거예요. 당연히 뿌렸으면 열매 맺겠지요. 해서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풍성한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인 하늘로 증발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거 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닫아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앗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분명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내 마음을 확 닫아놓고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문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이 꽃피고 열매 맺어 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일상적이고도 평탄한 사연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대신에 지긋지긋한 산전수전 겪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광야 황무지 사막에 기와 요초가 피는 것 같은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엔 구름이 매우 많이 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역시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게 출발했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밤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에 5에서 20mm, 평안북도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부산, 제주가 20도, 광주와 여수가 19도, 춘천과 대전, 대구, 포항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7도, 평양 16도, 강계와 청진이 14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춘천과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 강계와 광주가 30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8도, 평양과 강릉, 부산과 여수, 목포, 포항이 27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신의주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짙어지는 초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엔프렌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날씨에 이어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피는 새싹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름다운 6월의 아침, 일찍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었던 우리들, 신앙의 나무에 사랑의 양분과 은혜의 물을 흘려 조금씩 자라게 하시더니 어느덧 잎이 나고 자그나마 꽃도 피우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나 남유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성찬에 임하는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안해 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을 전해준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소중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 또 예식 뭐 너무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또 아유 이거 좀 딱딱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신앙의

전통, 또 전승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되죠. 뭐 세례와 성찬은 물론이거니와 또 교회에서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희한하게도 이단단체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주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안에도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주기도를 또 안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 주기도문은 주문 외우도 담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중한 신앙의 전통들 그리고 성찬식과 같은 중요한 신앙의 그 전승들은 그냥 늘 하던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깊이 알고 더 깊이 우리가 또 실천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잘 붙드는데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되는 영적인 선물로 여기고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그냥 뭐 음식을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받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이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해 주신 이 성찬이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온전한 마음과 중심을 갖고 성찬을 지켜야지. 여기 보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자,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냐? 합당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합당하지 않은 방식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나 또 이렇게 가난한 자, 또 일을 늦게까지 해서 성찬식에 늦게 참여하는 자,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일찍 온 귀족들이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와서 성찬식에 차려진 것을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전통이 됐는지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예수님 성찬 떡 뗄 때 떡을 하나를 갖고 이렇게 떼서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배고픈 사람이 떡 이만큼 오면 한 3분의 1을 자기가 뚝 떼어서 아구작 아구작 다 먹고 나머지 3분의 2 옆으로 전해줬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누룩 없는 떡을 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서는 조각조각 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이제 지혜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뭐냐? 성찬을 합당하게, 합당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을 과도하게 먹으면서 뒤에 온 사람들이 성찬을 먹지 못하게. 또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한 백성이다라는 걸 확증해야 되는데 이걸 확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분란이 있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거죠. 예수의 몸,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사람이고 또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신 사람. 그래서 성도에게는 공통적인 혈액형이 있죠. J형, 지저스 타입. 다 이 성찬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가 함께 흐르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고 자기들끼리는 J형이라고 그러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

교회 와서 성찬을 참여하려고 왔던 분들이 마음이 힘들죠. 아, 이거 어떻게 성찬에 왔는데 자기들끼리 시커 먹고 우리는 뭐 국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러면서 이제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27절 후반부에 이런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자?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성찬을 통하여 공동체를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는 이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이 성찬은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생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찬을 놓고 이제 네 가지 우리 어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기념설 또 공제 떡과 함께 한다 그리고 성령 임재설 화채설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 임재가 실제로 될때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건 자기를 분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공동체 하나됨과 예수의 생명을 나눈다. 이 마음을 갖고, 이게 자기를 잘 살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배고파서 실컷 먹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몸됨을 확인하기 위해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그 귀한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한 몸이 된 지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받기 전에는 나의 마음과 중심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가능한 정결한 마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래서 이걸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이제 자기 성찰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세례받은 분들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러죠. 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이들 앞에 공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표가 바로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어디에? 성찬에 참여해야죠. 근데 또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성찬 대입회 때 같이 와서 먹으면 엄마가 먹으니까 아이가 엄마 나도 그러면은 막안 주면 안 돼. 이건 엄마만 먹는 거야. 그러면 막 땡깡을 부리고 나도 빵 줘. 이러고 이제 소리를 지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좀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와야 되죠. 너는 오늘 유아부에 꼭 가라. 라든지 그 전에 빵을 시컷 먹이고서 나중에 나빵줘 그러면 너 먹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 성찬이 이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피고, 그러니까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 주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함께하는 이들이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분별을 해서 먹고 마실 때이 성찬의 의미가 살아나고 거룩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뭐 늦게 오는 사람은 아웃, 먼저 오는 사람만 다 먹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거룩한 떡이

형제자매를 멸시하는 떡으로 바뀌고 거룩한 잔이 지체에게 상처를 입히는 생채기를 내는 잔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잘못 참여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30절에 너희 중에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 허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뭐 적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하니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서 성찬에 참여했으면 이런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았겠지만,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징계, 병약하고 연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자,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요? 성찬을 잘못 참여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왜 주께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이 성찬을 잘못 참여했던 걸 갖고서는 맞게 이 징계를 주시느냐? 그거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건 나중에 그리스도의 백보좌 심판 앞에 모든 이들이 심판받아 최후의 심판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때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보다 너무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동참하는 거룩한 의식, 몸과 살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만찬이라는 겁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기 위한 성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우리 먼저 먹자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교회에는 기다리는 것이 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체가 빠지는데 아유 늦게 오니까 먼저 갑시다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게 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정 못 기다리겠으면 따로 좀 떼어놓든지. 그래서 잘 기다리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기다리겠지 하고 무한히 늦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그러면 또 이거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따로 떼놓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간다. 예전에 청년들 보면은 꼭 교회 이름을 붙여서 무슨 타임에서 한 30분씩 늦는 거를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 10시에 갑니다. 10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10시 반에 가겠지. 이렇게. 30분 늦게 가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시간을 하면 약속인데 그렇게 늦게 가느냐. 10시 반에. 10시에 떠나라.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10시에 떠나라고 그랬는데 청년들한테 아무리 10시에 떠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되는데 10시에. 근데 진짜 10시에 떠났거든요. 늦게 온 친구들이 사색이 됐습니다. 버스가 어딨냐. 우리 떠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기다려라. 너희 같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교회에 봉고차를 준비했다. 그래서 늦는 분들만 따로, 무한히 늦는 이들을 따로 기다려서 다 태우고 한참 기다리게 한 다음에 왔죠. 왜냐면은 늦게 오는 분들이 너도 나도 늦게 오다 보니까 30분 늦는 사람, 40분 늦는 사람, 50분 늦는 사람 계속 있거든요. 다 모아서 오고 늦게 오는 분들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오면 박수를 치면 너무 잘 왔다. 기다렸었다. 환영하는 박수를 치니까 아주 개면적하면서 다음부터는 가능한 안 늦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는 먹으러 모일 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그냥 후닥닥 먹고 싶어도 지체를 생각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것은 거룩한 한몸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0: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요, 기다리는 지혜와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한 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넘으면 이제 서서히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기다릴 수 있도록. 자,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아니, 주의 만찬을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와야 되는데 배채우는 날로 알고 오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시큰 집에서 좀 먹고 성찬에 와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니, 성찬에 오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끼리 다 먹고 이러냐고 원망과 불평이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 성찬 자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자체는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런 모임이 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성찬, 거룩한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전통을 잘 우리가 지키려면 함께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또 거룩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잘 분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함께하면서 같이 토닥토닥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되 기다리고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이룬,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생명력을 위해서는 교회의 온유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도가 염려하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조용히 묵상해 볼 때에 교만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은 지체된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아가 업신 여기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성찬에 대한 참여 태도는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꼭 상기하고 내가 혹 공동체 안에서 교만하게 행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오늘의 묵상입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서로 기다리라시는 사도의 말씀이 예식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경우로든지 차별과 분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요구임을 수용하면서 6월 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재장남지구 예배인도 이형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선거에 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또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날 되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에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의 시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했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얼굴을 통해 삶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면 가인에게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은 어찌미냐를 묻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주변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세 기둥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언제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기둥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떠받쳐주고 있고 크리스천 다음을 만들어주는 기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0: 사람다움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 고난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향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맷집을 강화했군요 라고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폭을 넓힐 기회를 선물로 받았군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고 환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표정 또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도전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아유 지겨워. 이거 정말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선물에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열매를 주실지요.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루가 선물이 될 것이고 또 감사로 살지 못하고 간신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는 정말 힘들고 버거운 지겨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는 것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조금만 바꾸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힘듦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열매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 빛된 삶으로, 빛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으로, 꺼지지 않는 밝음을 유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주변이 환히 빛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982번님, 방송으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깊은 사랑과 위로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 좀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네오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용입니다. 오늘이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로 휴일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생각 많이 하셨지요?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뽑혀야지요. 그러나 소중한 내 한 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나게 하는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 차이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됐고요.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되고요.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뽑힐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삶,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님이 95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로 많은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는 삶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반성하지 않은 시간이 가장 큰 후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삶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눌려 불의와 타협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두 번째로 큰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삶이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며 사는 동안 세운 업적만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을 95세의 어르신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클래식 콰이어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어느 민족 누구게나 테너 임홍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동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종 화가 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억압된 분노, 쉽게 말하면 분을 참으면 이게 신체화되어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분을 안에 바라지, 밖으로 바라지 않고 안에 두면 이게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도 만들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이나 화를 참아서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화병이라고 불화, 분노, 욱하는 감정, 질병, 아픔.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병. 굉장히 쉬워요.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하고 그 화병의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에서도 우리말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표기를 한답니다. 주로 이 화병이 누구에게 많다고요? 이 한국 사람에게 많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사람 그대로 이름, 영어 이름도 화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도 한국의 문화 특이 증후군, 한국 문화 특이 증후군, 이게 화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mental illness, 정신적인 병, 그렇게 표현합니다. pent-up frustration, 소위 말하면 좌절감, 절망감. 여러분, 화가 뭐예요? 화. 화를 낸다 그럴 때 화를 불화자로 씁니다. 마치 불 일어나듯이. 외적인 감정 폭발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내 본능적인 생각대로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에게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은,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의 분은 억울함과 내 쌓인 감정이 내 안에서 응축될 때, 쌓일 때

지속적으로 그것이 쌓여갈 때 상당히 이성적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안에 쌓여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답답함이 생길 때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상태 그걸 분이라고 표현한다. 외부로 터지기 전 상태에 내 안에 꽉 차있는 대개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뭉쳐있어서 이를테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안의 상태를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고 분은 이건 부당하다고 느낌이 쌓이는 감정, 생각. 다시 말하면 화는 밖으로 표출된 거고 분은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20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 운동가의 탁월한 스승인 구르지예프가 임종을 눈앞에 둔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하거나 너를 오해해서 그와 다투게 되면 그날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를 만나거라. 그 다음날 내 생각에 그 다음날 만나는 그 사람 그날 밤을 지나면서 내 생각에 그가 옳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날 그를 만나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루지예프는 평생 할아버지의 임종 약속을 지켰고 결국 그것을 화를 자아승찰의 방편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인생의 보석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에도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있대.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탐, 탐할 탐자, 탐욕. 라가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타인의 애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집착. 남이 같이 사귀고 있는 애인을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 탐, 물질,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가 눈목자 옆에 참진짜에서 이걸 갖다가 부럽들 진짜, 부럽들, 눈을 부럽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짜증,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분냄, 화냄, 성냄, 이것이 모두 이 진에 속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이런 성내는 경우가 많죠? 예, 남편, 남편.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오히려 더 깍듯하게 더 대하고 더 사랑해야 할 남편이고 아내인데 어쩌면 더 쉽게 그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독이 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야. 다른 말로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의 발걸명자. 발금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음, 존재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지. 결국은 왜 그렇게 탐욕을 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무언가를 그렇게 성내며 살아가는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 세네카가 예수님 태어나던 해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9세를 살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그런데 그는 화의 근본 원인을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화가 난대. 화에 대하여라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의 첫 머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화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천하고 광포한 것으로 오로지 격렬한 공격성만 가득할 뿐이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철저

처절하고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며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가 얼마나 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분노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 사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금방 화를 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대해야 할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데 자녀들이 제일 쉽게 부모한테 화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화난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쏟아내고 함부로 대하는. 처음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를 내 마치 감정 해소하는 통로인 줄 알고 쓰레기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 막 쏟아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지기수의 범죄,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초대형 사건, 사고, 끔찍한 참상의 배후에는 그 예외 없이 분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화만 잘 조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한 80, 90%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되겠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화내는 원인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인데 제가 경상도식으로 싸나우며 그렇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운데 어떤 말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언제 화나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나.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 화나는 거죠. 나만 늘 잘 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마누라한테 딴 남자가 있다. 남편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 다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속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속았다. 부모에게 속았다. 형제들에게서 이웃에게 속았다. 거짓말. 결정적으로 화를 분내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른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점점 더 화를 키우고 분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감정 자체인데 그거는 감정 분을 내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분을 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매일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러니.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근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분노해서는 안 될 일에 분을 내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분을 내셨어.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으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안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의 우는 것,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이 말씀, 헬라의 원어에 엠브리마 오마이, 엠브리 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분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는 마리아 보고, 우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죠? 이 구절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 조문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보면서 죄와 그 죽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내 사랑하는 이 유태인들이 함께 우는 것,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사단의 괴략, 그것을 갖다가 보고 화를 내신 거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보고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될 때, 그것은 화낼 일이죠.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훔쳐도, 그래 잘한다 내 아들아, 넌 어떻게 그런 걸 많이 훔쳐왔니? 그 제대로 된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따귀 맞고 자신이 채찍 맞고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 내가 불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의분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나거나 분을 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서서 5분만 더 참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일단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뱉어버리는, 그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화가 나고 분통 터지. 그래서 여유롭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건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뭐 저는 수많은 질병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그 질병들은 내 육체의 건강에도, 내 정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인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감정 자체만 표현해야지 감정을 갖고 남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뭐 심리학에서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메시지. 나는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좀 궁금하고 불안해요. 당신 손가락 없어? 왜 전화 안 해? 이거 하고, 난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참 불안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도 못하나 인간아? 그렇습니다. 내 감정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아, 마음이 상한구나. 자, 왜 상해? 뭔 상한 일이 있어? 아니, 내가 상하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 그렇거든. 당신이 상할 일이 뭐 있어, 당신이. 내가 맨날 뭐 돈도 잘 갖다 주고, 내가 뭐 남편으로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죠, 많이. 아니, 여러분 집 이야기하는데 왜 또 내 이야기로만 들어요? 다 우리가 그래. 그냥 감정만 그대로 표출하고, 표출한 감정은 그대로 받아줘요. 성경이 그렇게 잘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감정의 표현은 단지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는 것도 천천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을 내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내 감정만 그대로 표현하는 건 문제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 분노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조금 남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난 뒤, 뭐 단 몇 초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난 뒤 하는 겁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에도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형들이,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복 형들 10명은 요셉을 매우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주변 가가면서 꿈만 꾸어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서

0: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처음에 가져가고 몇 번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고요. 워낙 요셉이 그 형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래, 옛날 우리 그때 그 우리 동생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안 살려줬더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총리 요셉이 다 듣는 겁니다. 총리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일부러 통역을 써서 지금 주고받는데 다 알아듣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도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생이 나를 그냥 우리를 그냥 안 둘 거야. 다 죽일 거야. 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죽일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차마 우리를 못 죽였지만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아요. 지네들도 옛날에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꼭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한 화를 내가 풀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하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님,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들들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생략되죠. 제가 총리가 아닙니까? 나 그렇게 원수 갚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정말 분을 내야 할 곳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아니 될 곳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현실이 내게 주는 것이 너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그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분은 이렇게 돼 나의 억울함 때문에는 분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생명이 귀여김을 받는 참된 번영과 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피로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 철학자의 도서명이기도 한 피로 사회는 현대인이 살고 있는 오늘날을 진단하며 이 시대가 피로로 가득하다고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소진해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로해진다는 거죠. 정말 공감 가죠? 돌아보면 이 세상의 모습은 확실히 평안함과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경쟁과 피곤함이 더 어울리죠. 음식점을 가더라도 타인보다 더 예쁜 곳, 더 맛있는 곳에 가야만 하고요. 여행을 가더라도 남들은 가보지 못한 곳, 자신의 SNS에 자랑할 만한 곳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때로는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삶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새롭게 시작된 6월달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피로해지고 메마르겠지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왜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거든요. 오직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참 큰데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로 가득한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자, 오늘은 6월 3일 바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설렘 가득 안고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소중한 투표,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방송 마치고 다녀오려고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 시간 인증샷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이기도 하죠. 요즘 뭐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투표하고 여러 모양으로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참고로 투표 인증샷은 이 꼭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위사항 잘 준수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신청곡도 나눠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눌게요. 와, 벌써 막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뒷자리 우리 4420님 사진으로 인증샷, 아, 손에다가 손등에다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오늘은 전국 동시지방 선거날입니다. 이 땅을 위해 주님의 일꾼들을 정하는 귀한 하루, 저도 조금 전에 투표하고 왔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첵제 시연은 투표로 해보는 거 어떨까요? 강력 추천합니다. 인증샷도 남겨요 히히라고 보내주셨어요. 투표도 참 좋을 것 같네요. 투표, 오늘 인증샷 뭐 다 좋습니다. 인증샷도 보내주시고요, 투표도 보내주시고, 투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인증샷과 오늘의 출첵 제시어, 우리 4420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투표, 투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정말 선물 거의 무조건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투표하고 말이죠. 두자리 6809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그러네요. 이 선거날이 참 좋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일찍 투표장 가서 투표하고 왔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 투표합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주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동네를 위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 우리 6805님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말 정답입니다. 우리 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또 주권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행사하시고 오늘의 인증샷도 남겨주세요.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PD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투표하셨나요? 2042님께서도요.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257님께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언니와 백령도 여행을 갔었는데 백령도 사곳교회가 역사가 깊은 교회더라고요. 그곳에 눈에 띄는 극동방송 백령도 스튜디오라고 써있는 간판을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멀리까지 극동방송이 전파된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극동방송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북한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면서 와, 이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울릉도 백령도 그곳에 있는 우리 사곡교회를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이 청명한 하늘을 배경 삼아서 우리 멋진 사곡교회 이 전경을 담아서 이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 정말 좋네요. 와, 마치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마냥 마치 친근감까지 생기고 사곡교회 울릉도 들어가면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극동방송 또 울릉도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벌써 4, 5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또 울릉도 독도로 저희가 복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늘 함께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여해주시는 우리 1257님과 같은 방송가족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사역입니다. 감사해요. 더불어서 오늘 꼭꼭 투표 잊지 마세요. 우리 뒷자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모두 쉬는 날 아침이지만 출근 준비하며 듣는 이 샬주와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피디님, 수요링!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힘이 나도록 박수 쳐드릴게요. 화이팅! 우리 7694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1257님 화이팅. 6809님 화이팅. 4420님 화이팅. 우리 2042님 화이팅. 9507님 화이팅. 앞으로 계속 들어오실 우리 방송가족분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오늘 힘내세요. 오늘 좀 다 쉬는 날인데 또 모처럼 쉬는 날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덜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414님 투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투표하여서 하나님 힘으로 표 표현받아 바른 정치에서 각자의 힘이 되는 우리 의원을 선출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와, 오늘의 출첵제시어 투표로 또 투표 이행시까지 보내주신 우리 9413님 귀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인증샷도 보내주시면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7694님의 신청곡은 잠시 후에 나눌 예정이고요. 이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주가 일하시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뒷자리 5947님 새싹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공휴일 휴일이 없는 직업입니다. 투표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힘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내세요. 수요팅입니다. 아, 정말 우리 5947님께서 좀 담담히 보내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나아가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5947님이 아니실까,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오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투표라고도 또 이렇게 야무지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뒷자리 9717님 출첵. 오늘 투데이 표 찍어요 라고 투표 센스있게 출첵을 이행시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자리 4915님께서도요 전 일찍 투표하고 출근 중인데 인증샷은 못 찍었네요. 오늘 투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만 생각하는 일꾼들이 많이 뽑히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희가 정말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투표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또 투표하고 인증샷까지 보내주시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신청곡이죠. 7694님의 신청곡 죽게 가는 길 나의 갈길 다가도록 홀리원의 목소리로

자, 오늘의 출첵 제시어 투표 드렸고요. 인증샷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투표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두 분 선정했습니다. 5947님 새싹분 그리고 9402님 이렇게 두 분 먼저 선물 한번 당첨해 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도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샬조와 상식 퀴즈입니다. 이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내볼게요. 해당 단어의 뜻은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뜻합니다.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돼요. 오늘날 여러 단체나 기관, 사업단체에서도 두루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의사결정 절차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퀴즈 정답자 한 세 분 정도 제가 추첨해볼게요. 세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자, 무척 쉬울 수 있거든요. 바로 보기 한번 드려볼게요. 보기 1번 선거. 아, 보기 1번 선거. 보기 2번 맞선. 지금 우리 7201님은 거의 예측샷을 남겨주셨어요. 보기가 나오기도 전에 선거입니다 보내주셨는데 대단히 지혜로우십니다. 자, 보기 1번 선거고요. 네, 보기 2번이 킥인데 보기 2번 맞선. 예, 제가 맞선까지는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보기 1번 선거고요. 보기 2번 맞선입니다. 오답 보기 내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

오늘 한번 내봤습니다. 뭐 오늘 거의 선물 다 드리려고 문제 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기 1번 선거, 보기 2번 맞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의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요. 뭐 여기에 인증샷까지 보내주신다. 그러면 정답률, 뭐 당첨률 1000%겠죠?

뒷자리 우리 0091님께서요. 인증샷 보내주시면서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1번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와, 우리 0091님, 이 자격 요건 다 갖추셨습니다. 선거라고 정답 문자 보내주고 계시면서요. 인증샷까지 아주 꽉꽉 눌러서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양학 초등학교 쪽에서 이렇게 또 투표를 하신 것 같네요. 우리 0091님, 선물 거의 10%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4660님, 1번입니다. 이제 선거하려 갑니다. 귀한 찬송, 말씀으로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화이팅! 잘 다녀오세요. 저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려고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아니, 벌써 이 이른 아침에 이 가족분들, 자녀분들 손꼭 붙잡고 이렇게 초등학교로 이 투표하러 향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도란도란 또 이렇게 투표를 하러 가는 모습도 이렇게 보니 이 아침 참 좋았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 지금 꼭 투표하러 가시기를 소망해요. 저도 방송 마치고 꼭 투표할 거예요. 우리 뒷자리 2312님께서요. 선거라는 정답과 함께 저는 금요일 날이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9402님 1번 선거라고 보내주셨어요. 선거하러 나갑시다. 6805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뒷자리 3072님께서도요. 투표. 우리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된 복된 선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샬주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임성규의 곡 신청합니다. 라고요. 또 신청곡까지 이렇게 귀히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신청곡 함께 하시고요. 오늘 퀴즈 드렸었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 문자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왔던 이 샬조와 상식 퀴즈입니다.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해당 단어의 뜻은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뜻하는데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됩니다. 오늘날 여러 단체나 기관, 사업단체에서도 두루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사용됐다고 하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의사결정 절차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보기 1번 선거, 선거. 보기 2번 맞선, 맞선. 매우 다르죠. 보기 1번 선거고요. 보기 2번 맞선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인증샷까지 남겨주시면 정답률, 뭐 당첨률 거의 10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의 퀴즈의 정답과 함께 인증샷 남겨주세요. 힘찬 찬양 듣고 올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뒷자리 9507님 선거하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414님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한 컷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흥해 쪽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뒷자리 3651님 손등에 또 이렇게 도장 꾹꾹 찍으셔서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신데요. 셀카까지. 투표 잘하고 선택된 자는 당선된 자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위정자가 되기를, 국민들의 이 에너지가 하나님의 이 빛이 함께 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라고요. 미리 또 당선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까지 365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201님 비 온 뒤 따가운 햇살 좋은 날씨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민주시민의 한 표를 행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이 센스 있는 이행시까지 오늘의 출첵제시어 투표로 남겨주셨습니다. 907님 올해 20살 된 딸 첫 투표하러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손잡고 따님과 함께 또 투표소로 향하시는 우리 9507님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걸요. 참 행복합니다. 투표 잘하고 오세요. 우리 따님께서 정말 설레실 것 같아요. 이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지명원 우리 소리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58님 투표! 근무가 있는 날이라 일찍 투표하러 가는 길에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힘찬 문자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2858님 정말 귀합니다. 힘이 납니다. 또 근무가 있는 날이라서 일을 하러 지금 출근 중이신데 그 가운데도 어쩜 이렇게 또 힘찬 문자로 이 아침을 시작하실까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858님께도 제 선물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제가 또 퀴즈를 냈었죠. 막 출첵 제시어, 막 인증샷, 퀴즈까지 오늘 두루두루 한번 다채롭게 준비해봤는데 먼저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볼게요. 떨리는 순간 정답은 바로 1번 선거였습니다. 자,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 이것, 바로 보기 1번 선거였습니다. 자, 많은 방송가족분들 또 선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정답자 그리고 당첨자 빠르게 한번 선정해볼게요. 뒷자리 9717님 축하드립니다. 3651님, 4791님, 2858님, 0091님까지 퀴즈의 정답자고요. 출첵 제시어 당첨자는 9402님, 5947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479 하나님께서는요, 정답 선거라고 보내주시면서 저는 새벽 일찍 제철동 복지관에서 투표하고 지금 죽도시장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저의 한 표가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향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 소중한 한 표, 또 기도로 올렸을 그 투표 한 장, 주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479 하나님 감사하고요. 오늘 당첨된 7분이세요. 오늘 무려 7분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 좋은 날, 선물 많이

많이 받으시면 더 좋잖아요. 일곱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날인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정자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의 호의를 왜곡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해요.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대적 관계에 있던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는 사울 시대에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굳이 관계 맺을 이유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고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비참한 시절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왕이 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도 과거의 은혜를 금방 잊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아갑니다. 하눈이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일은 늘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언약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은혜를 베풉니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둘째, 열등감으로 호의를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에서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눈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정말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겠습니까?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려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눈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다윗의 마음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늘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요. 자기 계산대로 살기에 남의 호의도 계산하고 자기가 의심하며 살기에 남의 선의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하고 정탐으로 오해합니다. 4절에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라고 해요. 당시 수염은 남자의 명예와 권위,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수염을 깎인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다윗의 좋은 뜻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왜곡되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선한 뜻을 악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하여 은총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호의를 호의로 받을 수 있지만 열등감과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 상대의 선의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다윗은 이 일을 듣고도 곧장 보복하지 않아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며 수치당한 신하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상한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암몬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기에 다윗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지요. 그런데 하눈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방아람의 여러 왕국에서 보병 3만 3천 명을 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자존심 때문에 크게 키울 때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명하게 되고 변명하다 보면 방어하게 되고 방어하다 보면 결국 전쟁이 됩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전쟁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은총을 베풀었고 암몬은 그 은총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다윗의 욕심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싸움이 됩니다. 8절에 보니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고용된 용병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고 해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과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암몬은 돈으로 사람을 모았지만 언약 공동체는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군대와 하나님 백성의 차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0: 호의를 내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일을 자존심 때문에 더욱 크게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에게 오해받아 억울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만 옳다 여기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잘 살피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학교에서 함께 급식 당번을 하던 친구가 앞치마를 입지 않아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앞치마를 건네며 입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 말을 지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표정과 말투가 차가워졌지요. 3절에서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암몬 왕을 위로했지만 오해받은 것처럼 저도 친절이 다르게 전해진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억울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오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제 생각만 옳다 여기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잘 살필래요. 저의 적용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친구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오해한 한눈의 모습이 누나의 마음을 오해한 자기 모습 같아서 부끄러웠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만화를 보고 있는데 누나가 조용히 불렀어요.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누나라서 또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왜 불러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나는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몰래 주려고 조용히 부른 거였어요. 4절에서 다윗 왕의 좋은 마음을 나쁘게 오해한 한눈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 부끄러웠어요. 이제부터 부모님과 누나가 저를 부를 때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할래요. 저의 적용은 짜증부터 내지 않고 왜 불렀는지 차분히 물어볼게요. 입니다. 간식을 조금만 준 엄마와 형이 미웠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미워한 것을 회개한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달콤한 간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엄마가 저에게 간식을 조금만 주세요. 형은 저와 간식을 나눠 먹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형이 미웠어요. 엄마는 간식을 많이 먹으면 치과에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속상하기만 했지요. 그러다 결국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저를 생각해서 간식을 주지 않은 엄마와 형이 생각났어요. 4절의 한눈처럼 오해해서 제 마음대로 미워한 것을 회개해요. 저의 적용은 달콤한 간식은 일주일에 두 번만 먹고 양치를 잘 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과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눈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눈은 그 호의를 의심하고 왜곡하며 결국 전쟁을 불러왔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사랑도 공격으로 느껴지고 도움도 간섭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 안의 열등감과 상처가 사람의 선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한눈처럼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오해보다 이해를 선택하며 자존심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호의마저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풀기보다 한눈처럼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선한 뜻까지 왜곡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악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고 방어하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하지 못해 문제를 키워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오해보다 이해를, 자존심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육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암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 나눔 두드림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 나눔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고 전화를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퉁명스럽게 답을 했어요. 찾아가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선물을 들고 무작정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문을 열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번 와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드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드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드림은 부담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두드림은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일이고 삶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림은 생명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둘째로 두드림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오해입니다. 두드려봐야 사람은 문을 잘 안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하신 사람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두드리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온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두드림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두드림은 축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계시지만 관계가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두드리노니 이 동사는 현재형인데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문을 강제로 열지 않고 관계 회복을 겸손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세요. 초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이고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모셔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문 밖에 서서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닫힌 문 앞에 서 계시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인내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닫힌 문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두드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두드리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한 번 두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문이 열린다고 부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다만 주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고도 끈질기게 두드리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겸손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한번 거절했다고 심판해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방식으로 다시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문을 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문을 열면이라는 조건이 있지요. 초청은 누구에게나 초청은 주어지지만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두드리실 뿐이고 여는 결정은 그 사람 몫이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화해와 친밀함의 회복이요 지속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은 두드리실까요?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그 두드림의 손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늘에서만 두드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화 한 통으로 두드리시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드리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 활짝 엽시다. 본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 문 바로 앞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문제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교회였어요. 예배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이름도 유명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지 못했고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긴장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드리노니 이 말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거절당해도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 인내 앞에서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주님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허락해야 들어오세요. 그때 축복이 임합니다. 함께 먹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 나눔의 도구가 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 문부터 주님께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가 닫혀 있으면 생명을 누릴 수 없고 나눠줄 생명이 없잖아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열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도 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영적 침체를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어요. 공허해요.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는데 마치 벽을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혹시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대해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권사님은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세상 욕심으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순간에 무슨 환상이 보인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주님 품 안에서의 따뜻함이 마음에 느껴지더래요.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열지 않았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안에서 열어야 관계가 시작되고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주님께 대해서 마음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외면하면 내가 먼저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전할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먼저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문을 사랑으로 두드립시다. 본문은 두드리노니라고 말하지요. 주님은 억지로 강제로 문을 열게 하지 않으세요. 관계는 강요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드림은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또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특정 사람만 골라서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이든 멀어진 사람이든 누구나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드림은 조용합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리

소리는 분명히 들리죠.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히 들립니다. 이처럼 사랑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정죄의 말로 두드리시지 않아요. 사랑과 회복의 위로의 음성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문을 두드릴 때도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이 아니라 공감으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방식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생명 나눔이거든요. 우리도 그 생명 나눔 사랑의 방식으로 두드립시다. 사랑은 문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 집사님이 몇 년째 교회를 떠나 있는 친구를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또 교회 이야기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자를 길게 구구절절 적었어요. 그리고는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요즘 많이 힘들지? 한번 보고 싶다. 밥 한번 같이 먹자. 친구는 바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둘은 그냥 순수하게 밥을 함께 먹으면서 교회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뒤에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교회가 그리워서. 그 집사님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마음 문은 강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열리는구나. 강제로 열려면 문은 금방 닫혀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면 문은 천천히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림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방식 그대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소리를 가지고 두드립시다. 사랑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되셔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닫힌 문을 사랑으로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마음 문을 인내로 두드립시다. 본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드리노니는 한번 두드렸다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두드리신다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내어치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거절당했지만 자리를 옮기시지는 않았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뒤로 돌아서지도 않으셨어요. 침묵이 길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이는 즉시 열죠. 그러나 어떤 이는 망설입니다. 어떤 이는
여러

0: 번 두드림을 듣고 난 후에야 조금 반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경우든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한 번 연락하고 끝내지 맙시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등을 보이고 돌아서지 맙시다.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두드립시다. 주님께서 인내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듯이 우리도 인내로 두드려야 언젠가는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랑이 닫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외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그만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어쩐 일인지 몰라요.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하다가 엄마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 아들 교회 데려가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대신 매일 새벽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짧은 카드 한 장을 보내면서 짧은 안부 인사한 후에는 이렇게 꼭 적어 보낸 거예요. 엄마는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들은 답장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기도하며 계속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큰일이 닥치게 된 것이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날 후 아들은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며 이렇게 엄마에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바꾸더래요.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 거야. 문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마음 문을 주님께 날마다 활짝 열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되고자 결단합시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 문을 사랑으로 두드립시다. 인내로 두드립시다. 거절당했다고 상처받거나 멈추지 마세요. 주님도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으로, 인내로 두드립시다. 그리하여 생명 나눔 두드림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바로 지방선거일인데요. 어떻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